갑작스러운 소나기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이것도 오늘의 날씨라고 생각하고요. 고마웠던 일, 잘 견뎌냈던 일을 떠올리면서 아쉬웠던 일은 굳이 붙잡지 말고 8월과 함께 인사하면 어떨까요? 올해가 벌써 8달이 지나갔다는 조급함은 갖지 말고요. 남은 4달을 뭘로 채울지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비가 그치면 새로운 계절이 오듯이 9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쉬고 안부 한마디 건네면서 평범하고 편안하게 8월을 배웅해야겠죠. 계절의 교차로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가진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로만 홉슈테더의 현악 4중주 F장주 세레나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어떤 아침

0: 을 맡고 계실까요? 처음과 끝은 기분이 좀 남다르죠. 더위가 조금씩 사라지는 건 좋은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건 아쉽고 오늘은 많은 걸 하려 하기보다는 꼭 해야 할 일 한두 가지만 정해보시죠. 지난 8월에 잘했던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보낸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Dream a Little Dream, 핑크 마티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딱따구리님께서 안녕하세요. 달리기 하며 들어야 하는데 운동복 다 입고 나갔더니 비가 오기 시작해서 쉬며 듣고 있는 아침입니다. 가끔은 운동 나가기 싫어 비 오길 바랐는데 또 막상 비가 오면 나가고 싶어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크크. 박스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 스튜디오 부스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은 비가 이렇게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쓰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근데 그 비 오는 날 걷거나 이렇게 살짝 뛰는 거 이것도 굉장히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딱따구리님. 그냥 한번 운동복 입으신 김에 나가보시죠. 괜찮으실 겁니다. 네. 1811님께서 박원영 배우님 총 30일의 공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만큼 매 회차 소중한 공연이었어요.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배우님의 에너지를 느끼며 늘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4개월을 보냈고 목요일까지도 행복할 예정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순간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30일에 모든 무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1812님. 네, 저 어저께 제가 그동안 했던 연극이 총 막공이 끝났습니다. 어제 그 이 공연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마지막 파티를 했는데요. 참 즐겁고 막 감동적이고 우리 같이 한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 이렇게 울먹이고 오랜만에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음악 들으시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프스 넘버 64번 중 2악장 안단테, 마리아 바흐만의 바이올린, 리보르 페시크 지휘의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맨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프스 넘버 64번 중 2악장 안단테 마리아 바흐멘의 바이올린 리복 페셰크 주위의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일요일 밤 혹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나만의 의식이 있다. 이름하여 올해는 10kg 감량, 건강한 나로 거듭나자. 스마트폰에 체중관리 앱을 열어 지난 한 주를 돌아본다. 금요일 퇴근길에 먹은 치킨,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무의식 중에 비워낸 감자칩 두 봉지, 일요일 늦잠을 잔 뒤 배달시킨 짜장면과 탕수육까지 그 흔적은 몸무게라는 정직한 숫자로 남아있다. 진짜 내일부터는 독하게 살아야지. 아침은 닭가슴살 샐러드, 점심은 밥 반 공기,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 퇴근 후에는 무조건 헬스장이다. 월요일 아침에 나는 누구보다 비장하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 준비해둔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는다. 맛은 없지만 몸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에 스스로 뿌듯해진다. 이번만큼은 정말 성공할 것만 같다. 동료들의 점심 약속을 정중히 거절하고 밥은 반 공기만 먹는다. 오후가 되어도 믹스커피나 간식 대신 물만 마신다. 퇴근하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거봐, 하면 되잖아. 다이어트는 결국 정신력이야.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월요일 저녁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계획대로라면 헬스장으로 가야 하지만 운동하러 갈아 신을 힘조차 없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집에서 홈트레이닝만 하자. 작은 타협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화면에는 피자와 치킨, 떡볶이 영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월요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 결과는 늘 같다. 배달 앱을 열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끝난다. 떡볶이와 튀김을 먹는 동안에는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다. 하지만 빈 그릇을 바라보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죄책감만 남는다. 월요일 아침의 결심은 하루도 채 버티지 못한다. 화요일에는 이미 망했으니 내일부터 하자고 생각하고, 수요일에는 포기하고, 금요일에는 주말이라는 핑계로 다시 폭식한다. 그리고 일요일 밤 체중계 위에서 또다시 다짐한다.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마다 자신의 의지력과 정신력을 탓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뇌과학자 러셀 폴드랙은 습관의 알고리즘에서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월요일 밤 반복되는 폭식 역시 나약한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뇌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심삼일과 폭식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러셀 폴드랙은 의외로 단순한 답을 제시한다. 의지력을 믿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뇌는 언제나 가장 적은 에너지로 움직이려 한다. 따라서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유혹을 참으려 애쓰기보다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어야 한다. 좋은 습관은 시작하기 쉽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월요일 아침의 결심이 월요일 밤 무너졌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7번, 패트릭 갈로아의 플룻, 에마뉘엘 크리빈 지휘의 포르츠하임 남서독일 칸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조주연의 책 마음버릇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오늘의 내용은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웃음이 나서 간신히 참았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 각자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이번엔 독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의지가 약해진 나를 탓하게 되고, 근데 정말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자를 눈앞에 두지 않는 것처럼 유혹을 만날 기회 자체를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월요일에 이 거창한 결심보다 화요일에도 이어갈 수 있는 조금은 작은 선택일 텐데요. 자책 대신 환경을 바꾸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체중 감량을 해야겠죠. 0005님, 폭식하고 찌운 살 빼려고 운동하고 식단을 반복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안 빼요. 어떻게 찌운 살들인데 식비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 너무 아까워요. 맛있게 먹으면 다 단백질. 멋지신데요? 강력하신 분입니다. 망고 아빠님, 저도 수십 년째 다이어트 도전 중인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다이어트 도전에 계속 성공하고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겠다. 고영도님,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입니다. 이 말도 맞죠. 박하사탕님께서, 자신감을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만들으라고 하고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좋은 습관과 루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아, 저도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고. 네, 많은 얘기들을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꽃같은 날들님 신청곡,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4악장 론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꽃 같은 날들님 신청곡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4악장 론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한 곡 더 들으시죠. 토스티의 가곡 이상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입니다.

토스티의 가곡 이상,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 치킨.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더욱이 하면 하하이.
1: 1부 끝곡으로 스탠리 마이어스 작곡의 영화 디어 헌터 중 카바티나,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2부 첫 곡으로 김소월 씨, 조혜영 곡 못 잊어. 바리톤 김진추, 이지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1: 수, 실력자. 나의 꿈은 수, 실력 발휘사. 수, 실력자. 내 실력이 수, 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 이버대 숭쏴.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0: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다니고
1: 입학지원에서 다니고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관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데이비드 E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교회 음악 전문 합창단이죠. 칸티쿰 합창단의 공연에 초대합니다. 스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노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숑 지휘의 부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죠. 박혜지의 타악기 협연으로 웨트베시의 말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들려주죠.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스트링 체인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협연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베감 아트홀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데뷔 70주년 기념 무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크루트 마저가 지휘하는 라이프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드렁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4325님께서 주택가 사무실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꼬마가 어린이집 가는데 노란 비옷에 노란 장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엄마는 뒤에 있는 자전거 손잡이 잡고 아이 가방 메고 우산 쓰고 엄마 표정은 힘들어하는 모습, 아이는 신나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월요일 웃음으로 시작해요. 네, 이 모습이 정말 그려지네요. 아침 풍경 중에 하나죠. 어린이집 가는 아이와 같이 따라가는 엄마. 제노이드님께서 오늘 결혼 24주년인데 방금 알았어요. 언제 이렇게 늙은 거죠? 애 두 명이 입시생이라 너무 바빠서 그랬나 봐요. 나의 보물 사수생과 고3. 올해는 원하는 학교에 꼭 가서 꿈을 펼쳐보자. 아, 사수생과 고3이 지금 한 집에 같이 있군요. 어떤 분위기일지 전 가늠이 안 되지만 화이팅입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저는 배우 박건영입니다.

뮤지컬 My Fair Lady 중에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 신청곡이었어요. 한 곡 또 이어서 들으실까요?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이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툴리오 세라핀 지휘의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이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툴리오 세라핀 지휘의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5847님께서 감기에는 쉬는 게 최고라고 해서 약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 했는데 여기저기 보이는 집안일 때문에 쉬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쉬고 싶다요. 그래도 아당 들으며 힘내서 집안일 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감기 걸리셨군요. 이제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옆에도 계시고요. 오늘은

하루 쉬시죠.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집안일은 사실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폴의 시칠리안느, G단조, 엠마누엘 파우드의 플루트, 안나쿠 마리코의 하프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폴의 시칠리아나 G단조, 에마뉴엘 파우드의 플루트, 안라쿠 마리코의 하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저는 배우 박건영입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제가 30대 초반에 했던 작품 중에 뷰티풀 게임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대 감독님이 오늘 객석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을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시각장애인 관객 한 분이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시는데 그분의 안내견이라는 거예요. 공연 준비를 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시각장애인이 공연을 보러 오셨다고? 그래서 공연 시작 전 배우들과 파이팅 콜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관객 한 분이 오셨답니다. 저는 정말 이분께 이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공연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난 그 안내견까지 감동시키고 싶다고 호기롭게 말하기도 했죠. 공연은 잘 마쳤지만 그 관객분과 안내견이 정말 만족하며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저는 늘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또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왜 그렇게 만족시키려 애썼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애써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제 마음에 들지 않게 마친 공연도 보신 분들에게는 좋았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 감동은 제가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Beautiful Game 중 If This Is What We Are Fighting For 조시 워커의 노래였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저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공연했던 게 생각이 이렇게 싹 나네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음악을 듣고 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스카트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캇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 사연, 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옛날에는 왜 그렇게 참 의욕을 넘어선 이제 과욕 같은 거죠. 정말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다 쌓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날뛰어봐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또 좋아해 주고 또 마음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마음이 또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의지는 또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한결같이 계속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알아주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들꽃 연인님께서 감동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기도 하지만 연기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감동시키도록 애쓰면 그 느낌이 관객에게도 감동으로 더 잘 전달되겠죠. 전 그 시각장애인이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도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을 드립니다.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4: 여행.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골뱅이.
4: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7: 경복,
6: 잠재력을 전문가로
7: 경복,
6: 4호선 캠퍼스
8: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복대학교.
9: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10: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11: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2: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3: 오늘 마지막 곡으로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중 15번 A단조 라코치 행진곡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7: 메디힐 토너 패드.
8: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8: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7: 홈픽.
6: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6: 홈픽.
9: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0: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얘기 많이 하시죠? Call Me By Your Name. 여름날의 햇빛과 푸른 바다 내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여름날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영화 속에서 여름이 끝나간다는 건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뜨거웠던 그 계절은 소년을 자라나게 하고 한바탕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의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영화의 원작 소설 제목이 그해 여름 손님이던데 계절도 사람도 결국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청하지도 않은 여름비가 불쑥 찾아온 오늘 월요일에 8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여름과 가을 사이 그 어디쯤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최강희의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 시작으로 연 곡은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스프얀 스티븐스 미스테리 오브 러브였습니다. 네, 노래 참 좋네요. Call Me By Your Name OST가 유난히 좀 좋은 곡들이 많죠? 네, 인도설탕님. 와, 저의 최애 영화로 시작하네요. 언제나 이 영화를 떠올리면 설레임,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아련함으로 코끝이 간질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 이유로 이 영화를 좋아하시나 보다. 색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궁금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좋아들 하시는지. 항상 궁금하잖아요. 어떤 영화를 왜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유를 명확히 알겠는데 다른 영화들은 항상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가을비가 내리네요. 강디러브님. 이런 날에는 감성적인 영화가 어울려요. 선풍기 커버를 씌워서 복층에 내일 올려놔야겠네요. 벌써요? 약간 아쉽지 않을까? 이분한테는 이미 가을비인가 봐요. 전 오늘 아침에 더워가지고 선풍기 켰는데. 네, 이 방 저 방으로 옮기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아직은 기온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창문 열면서 그런 생각해요. 찬바람이 약간 있을까? 아직 더운 바람일까? 이렇게. 그래도 내일이면 9월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여름이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우시죠? 어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어느새 올여름 마지막 주말이에요. 다가오는 가을과 9월엔 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 왠지 덕담 같은데요? 올여름 내내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 마음 반사. 네, 반사가 저도 그러고 안주하는 여행자님도요. 8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민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 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조강

네. 웃은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뭔가 대단한 영웅서사의 서막이 열릴 것 같은 곡, 토르, 다크월드 중에서 동명의 테마곡이었고요. 네, 과거에 있었던 신들의 전쟁을 설명하는 프롤로그 성격의 장면이라 음악도 선이 아주 굵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킹스맨 중에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었습니다. 이러한 곡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네. 네. 우리 리차드 박스님이 이 음악에는 바빠도 입장은 안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 모두 화이팅이요. 라고 하셨고요. 코알라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오니 영화 음악 들으니 더 운치 있네요. 아침 7시부터 비 오는데 동네 띠녹지 잡초뽑기 봉사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음악이 흐르는데 잡초를 뽑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또 해보고 있었어요. 조윤지님, 강디, 강렬했던 8월을 보내고 멋진 가을을 맞는 행진곡 같아요. 유섭님, 비 오는 날에는 영화 음악이 더 특별하게 들려요. 강디, 첫 곡부터 너무 좋았어요. 7004님, 영화 킹스맨 생각나는 곡. 길던 여름이 끝나는 걸 마치 축하라도 하는 느낌으로 틀어주시는 건가요? 비 내리는 아침에 듣고 있으니 마음까지도 편안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차분해지는 곡입니다. 강디님도 8월 한 달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전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지는 몰랐었어요. 사실 라디오 하러 오늘.

길 전까지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불도 채 키지, 약한 불만 켜놓고서 뭔가 다짐 같은 그런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본능적인 본능으로 이런 8월의 마지막 날을 예감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제로님, 월요일부터 딸이 아파서 연차 쓰고 아직 자고 있어요. 전제 방에서 책 읽으면서 듣고 있어요. 딸이 깨면 병원에 가려고 해요. 감기 같은데 가봐야겠지요? 하셨습니다. 늦여름 더위에 냉방병, 그리고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새. 네, 걱정입니다. 채원 가족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앤디님 듣기 모드 할게요 하셨습니다. 듣고 계시다고 믿으며 노래 들을까요? 낮에는 어부, 밤에는 아마추어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남자 엘리엇. 아름다운 목소리와 재능을 숨기고 살던 어부 엘리엇이 음악 프로듀서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2023년 넷플릭스 영화 뷰티풀 라이프. 주인공 엘리엇 역은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덴마크 가수 크리스토퍼가 맡았습니다. 음악 영화다 보니 아무래도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라이프 중에서 크리스토퍼의 어 뷰티풀 라이프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짱돌님, 수수꽃다리님, 9903님이 신청해 주신 곡 위대한 쇼맨 중에서 키알라 세틀과 위대한 쇼맨 앙상블이 함께한 This Is Me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네, 9903님, 강디, 지난주 여름휴가 때 보고 싶었던 영화 몰아서 보다가 위대한 쇼맨을 봤는데요. 다 같이 부르는 This is me, 대박. 너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꼭 플리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셨나요? 대답 좀 짱돌림 수수꽃다리님도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네. 그 와중에 조원생님 내년에 나이 한 살 더 먹고 모자 팔어라. 은근히 귀여우시네요. 지금 채택이 잘 안 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채택 되게 적으시진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글들 읽으면. 네. 최강의 영화음악 통해서 영화도 많이 모르고 음악도 모르는데 이렇게 배워가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하시고 알아가시는 게 또 재밌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화목하신 모습도 보기 좋고 우리 레인보우 게시판에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어플 레인보우 까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대화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이시면 됩니다. 초이스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수수꽃다리님 응답하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곡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833님 주말에 리틀리 스콧 감독 신작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을 보고 왔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화 속의 대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 슬프게 다가왔던 영화. 와, 보고 싶다. 네. 해피다님. 아, 여러분 또 영화 보신 거 있으면 많이들 알려주세요. 저희 PD님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영화를 6편을 보셨대요. 너무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런 시기이신 것 같다고 뭔가 문화나 뭔가 이렇게 감성이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쏙쏙 잘 들어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고. 네. 가을이죠. 책 읽기 좋은 계절 맞죠? 독서의 계절. 그러니까 문화를 받아들이기 좋은 계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피다님. 네, 월요일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녀딸 보러 30분 거리에 사는 아들 집에 아기 보러 가는데 무더운 여름 아무 일 없이 잘 넘기라 했는데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려 아기에게 옮을까 봐 못 가고 남편 혼자 보냈더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애기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잘 볼 수 있겠죠? 며느리 도와주고픈 마음에 시작은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시면서 네, 건강해서 손녀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행복한 할머니랍니다. 할머니 되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애기 너무 보고 싶죠? 하루만 안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뭐 남의 애기, 청취자 애기, 뭐 다 애기 너무 보고 싶어요. 보지 못한 애기도 보고 싶어요. 어제 심지어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는데 네일아트 선생님이 아직 임신 준비 중이세요. 근데 그 아이도 보고 싶어요. 아직 생명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서 빨리 보자, 아이야. 네. 아까 그 4833님이 그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여자 주인공이 음악을 너무 듣고 싶다고 할 때 깜짝 선물처럼 헤드셋으로 들려줬던 음악이 있대요 하면서 신청하셨어요. 우리 그거 들어볼까요?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중에서 호지어 Like Real People Do.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가사님, 꺄올 라디오 헤드. 그러니까요. 라디오 헤드까지. 이러기에요? 누구한테? 저희한테. 네, 참 좋죠? 바로 이어지는 라디오 헤드의 하이엔드라이까지. 오늘 날씨와 뭔가 찰떡이네요. 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곽태우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호지어의 Like Real People Do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캬, 오지은님. 네, 청취자 오지은님, 가수 오지은님 말고. 네. 오지은님, 저 이상해요. 텔레파시 완전 통했어요. 저 오지은님이 우리 레인보우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 취향을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라디오 헤드 이쯤 오늘 선곡쯤 첫 곡부터 어딘가에 캬 하실 거라는 제 느낌이 있었어요. 오, 근데 캬 하셨네. 신기하다. 나 어떡하지? 저 어떡하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운전 중이라 듣기만 하는데 강디 너무 웃김요. 제가요? 봄비님, 왜 제가 웃기죠? 희한하네. 운전형 도토리님, 피디님 영화 뭐 보셨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6개 다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맷 데이먼, 디카프리오까지는 생각나요. 리틀리 스콧 감독, 아니 아 누구 거를 쭉 봤다 구한 것 같은데. 키친이 뷰캔 제가 얘기해서 보셨다고 하셨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거를 쭉 봤다고 하셨어요. 네, 이 정도면 되셨을까요? 네. 미리네님, 강디님, 레인보우 물음표 때문에 구독 설정돼서 늘 자동으로 듣방하네요. 그렇게 설정이 되셨군요. 11시 되면 바로 시작되는군요. 이 시간에 늘 참여까지는 어려워서 그냥 듣방으로. 미리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영음님들도 하셨네요. 이런 인기척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신청곡도 해주셨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틀어드릴게요. 지금 다음 곡이 이미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신청곡 띄워드릴 텐데 0452님 오늘 이사가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살던 작은 집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든 집을 떠나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둘에서 셋으로 떠나는, 오, 정말요? 축하해요. 이삿길. 이제 막 5개월이 된 저희 공주님. 저는 늘 뭐 하나같이 씩씩하고 용감하게 크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가 나올 거예요. 태교가 뭐 하나네요. 그래서 신청곡은 모아나 OST 중 한 곡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집에서 더욱 좋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저희 가족에게 힘 한가득 부탁드려요.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셔서, 네, 화답으로 모아나 중에서 아울릭 크라발호의 How Far I Go 띄워드리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보드란. 보드랑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1: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7: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8: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9: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0: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1: 지긋지긋 무조맨
1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움직이는 지구님 안녕하세요. 생방송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문광주입니다. 아, 성함이

광주 지역 이름이네요. 문광주님 신청곡을 오늘 끝곡으로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중에서 김대명 가을우체국 앞에서 띄우겠습니다.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0: 다양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제때할 일 제때하는 거 이거 진짜 어렵죠. 계획은 칼같이 세우고 끼니 때마다 제대로 챙기고 머릿속으로 그려둔 순서에 따라 일을 하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번번이 때를 놓치고 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어떤 때는요 미루는 게 버릇이고 벼락치기가 특기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지나간 시간은 아쉽고 다가올 시간은 아득하게 느껴지는 8월에 언제 또 마지막 날 됐냐? 오늘은 식사도 노래 한 곡도 천천히 꼭꼭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을 놓치지 말라는 말 이렇게라도 실천해봐요.

0: 이예린 늘 지금처럼으로 8월 31일. 8월이 그래도 긴 한 달 중에 그런 달인데, 야, 8월이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지나간 주말 너무 좋고 너무 짧아서 아쉬웠어요. 다가올 평일이 너무 아득하지만 그래도 열면 덕분에 버팁니다. 2986님 주말 동안에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뚠뚠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부터는 가을이에요. 그렇지, 9월이면 이제 가을이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되나 한번 봅시다. 오늘 오는 비가 가을을 재촉하는 비인지 우리 내일 꼭 얘기해봐요. 아, 오늘도 얘기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숨, 실력자.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숨, 실력자.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쏴, 쏴, 숨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숨실력자 숨쏴. 여기는 숨실사 이버대 숨쏴.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관절 연골이 걱정.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피성 레인드랍 3723님. 여우야를 그 나오는 와중에 우리 푸른하늘님이 아, 이 노래 설이나 버전으로 듣고 싶네. 그 설이나 버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듣다 보니까 혹시? 했는데 맞았죠?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틀은 거 아니에요. 3723님, 비 오는 날 물리치료 받아요. 아, 비 오는 날은 물리치료지. 안 쓰실 것도 다 쓰시니까요. 안 그래도 7, 80대 어머님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함께 치료받으면서 아이고 석신이야, 아이고 석신이야 떼창하고 왔어요. 넘어지면서 다친 석신들이 비 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집에 오자마자 냄비에 물 올려놨어요. 응? 라면 끓이려고? 안 되지. 염증이 많을 때 라면 들이부으면 안 되는데 먹어야 회복된다. 그렇긴 한데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더 라면 맛있죠. 근데 라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멀리해야 하는 게 맞아요. 혹시 라면이라면 내려놓고 집에 있는 반찬으로 밥에다가 꼭꼭 씹어서 먹어요. 알겠죠? 5522님, 수영씨, 진짜 옐로카드 주고 싶은 날씨 같지 않아요?
1: 그래요?
0: 왜? 너무 날씨가 그지 같아서? 아니, 8월 마지막 날이라니 9월엔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오늘은 워워 릴렉스하면서 열만 들어야겠어요. 뭔 일이 있구먼. 날씨에게라도 탓을 하고 싶은 뭔 일이 있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서 하루하루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옐로카드 준다고 봤냐고. 왜 옐로카드 줘? 레드카드 주고 퇴장시켜버려. 근데 안 되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쁜 일이 퇴장이 안 돼. 아우, 그렇게 퇴장 안 되는 그냥 거지 같은 일들 있잖아요. 여기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 주말이 너무 즐거우셨던지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주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번 주말이 진짜 뭐 너무 이제 반가운 팬들과의 만남도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체육적으로는 매우 힘들었어요. 특별히 어저께 우리 박경림 씨가 전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서울 막공을 하는 날 그냥 보러 갔다가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근 30년을 이 노래에 제가 춤을 추었는데 올라가지 아니할 수 없어서 정말 경림 씨도 모르고 나도 몰랐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정확히 빠져나온 어제 공연 9848님 보셨나 봐요. 환상적이었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박경림 착각의 늪 거북이 빙고 621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김건모 빨간 우산 별이 세보야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박혜경 주문을 걸어 들으셨어요. 라면 먹고 설거지 후딱 하면서 라디오 듣다 찔렸어요. 아, 내가 라면 먹지 말라 그래서 2179님. 네, 육아하느라 밥 먹기가 힘들거든요. 노래라도 편하게 들을게요. 커피 먹고 갈래요? 커피 좀 드릴게요. 아이, 이때는 좀 먹어도 되지. 육아하는 정도의 젊음이라면 라면 정도는 금방 소화를 시키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라면 면발이가 소화가 잘 안 돼요. 기름에 튀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아무리 땡겨도 좀 조심하라 이러는 거지. 뭐 육아하고 이럴 때는 뭐 젊으니까 좀 드세요. 밝은 구슬님, 반수한다고 1년 휴학했던 딸 1학년 2학기 내일 복학이라 기차역에 태워다 주는데 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러 가죠? 근데 상황이 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아유, 이것도 남성분들이 들으시면은 분노할. 뭐? 군대 가는 거랑 복학하는 거랑 지금 비교를 해? 이런다고요.

에휴, 1년 지리고 볶으면서 같이 있던 딸 보내놓고 허탈한 마음에 라면 끓였어요? 그릇, 먹어라냐! 먹어라냐! 먹고 그냥, 내일은 없다! 이러고, 근데 드셔도 바로 걸어가지고 15분 이상 걸어서 빨리 혈당 스파이크를 잡으면 그래도 훨씬 낫대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하고 먹고 바로 눕는다. 소대입니다. 진짜 소대요. 버제 가시 7166님, 5092님이 신청하신 김상민 유.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0: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 하우징.
5: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5: 1533 1566 세라하임.
4: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6: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광고 전에 이문세 빗속에서 3760님의 신청곡 들으셨고요. 시스타 나 혼자 5186님의 신청곡 듣고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8: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피케.
14: 홈피.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1: 홈픽.
3: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4: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윤하, 사건의 지평선. 윌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윤하의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신청을 해 주셨는데 글자 한 글자 차이로 어떻게 이렇게 음악의 스타일이 다른 사랑의 지평선 이런 뭔가 구수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오타를 내시는데 영원한 날다리암지는 아, 어떤 이는 시간의 지평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열만 식구들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걸 잘 숙지하시길 좀 있어 보이게 아 있어빌리티한 거랑은 열만은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지평선 음모에서 활동하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해시태그 9390. 내가 해시태그 모르는 줄 아냐, 이것들아? 너네 아까 나 해시태그 모를 거라고 그랬지? 응? 변소맹이, 김진주, 내가 다 봤어. 그래, 우물정, 늘 크크다, 어쩔래. 해시태그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일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비, 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MG 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보험.

화사 굿 굿바이 7586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비비의 범파, 걸스데이의 달링, 꼬끼오 할미, 꼬끼오 할미입니다. 아, 치킨집 하는 거 아니고요. 아닐 것 같았어요. 초등 1학년 등교 도우미예요. 아침 일찍 출근한 엄마를 대신해 깨우고 씻기고 밥 먹여서 진짜 학교 앞까지 같이 갑니다. 아, 등교 도우미가 있는 건 제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러니까 뭐 또 유치원 또 이럴 수도 있고,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깨우고 씻기고 밥 먹이는 건 키워주시는 거네. 네, 깨울 때요. 꼬끼요, 꼬꼬대 꼬꼬. 요란을 떨지요. 아침에 행복진 우리 뚱강아지 사랑한다. 저는 근데 너무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직 내 손주 손녀가 없으시고 조금 젊은데 이렇다 할 어떤 알바를 하기도 애매한데 딱 그 시간대에 너무 이쁜 아이들을 만나는 거 물론 슬프지만은 걔네들은 기억 못하죠. 이제 좀만 크면.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가장 예쁠 때에 나를 봐주셨는데 아이들의 기억 속엔 사실 없죠. 엄마 기억 속엔 있어도. 꽃기어 할미님, 앞으로도 우리 초1 아주 귀여운 꼬물이들. 아우 귀여워.

얘네들 앞니 빠진 중강새였나? 아 그런 노래 있었는데 중강새였나? 어디 어떤 새였어? 앞니 빠진 중강새 어쩌고 잘 돌봐줘 중강새 맞죠? 그러면은 중강새 하강새는 없나? 미안합니다. 안 하면 병이 걸릴 것만 같았어요. 지금 저희 딸 아기 넣고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순산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6924님 여러분 잠시라도 마음속으로 우리 6924님 따님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186님 오늘 남편 생일이에요.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혼자 PC방 가겠대요. 가라앉어요 쿨하게. 그렇다면 전 생일 때 가출할 거예요. 집구석 잘 돌아간다. 아주 굿 집구석이야. 오션 몰덴워즈 제가 커피 두 잔 드릴 테니까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보세요. 팀의 별 8810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승열 나라 5565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장훈 난 남자다 들으셨어요. 야, 택배에 또 순 기능이 또 하나가 있네요. 5616님. 저희는 맞벌이 가정이에요. 저희 부부 먼저 출근하고 중2, 초3 아이들이 나가는데 지난주 일하고 있는데 택배 알림 문자가 오는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아, 애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학교를 간

이 사진이 뭐냐면은 우리 택배 받으면은 택배 기사님들이 그 택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데 제가 보기엔 기사님이 걱정이 되셔서 문 열린 것까지 걸리게 해서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진정한 열린가?

엘베 타고 겨우겨우 올랐는데 이렇게 열린 가정이 있다니. 야, 이 집에 들어가서 수박이나 먹자 이러면서 파티 열린 거지. 아우, 세상에. 이날 택배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우, 다행이다. 이럴 때는 주변에 이렇게 좀 아는 분이 있거나 하면은 부탁 좀 드리면 좋은데. 0808님. 남편 사업 부진으로 개인 회생 받았는데 처음엔 누가 알까 막 창피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5년 기간 동안 휴가 안 가고 절약하고 닥치는 대로 일한 결과 다생활에서 이제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가족들 모두 고생 많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0808님. 너무 축하드려요. 이제부터는 다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 딱 만들었으니까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고생 많으셨고 지금부터는 똑같이 절약하고 일하고 하지만 이제는 모인다. 우리 진짜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6740님의 신청곡 성진우 포기하지 마.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캐넴.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6: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7: 8186님이 두 달 된 손녀 안고 듣고 계시다고 한동준 너를 사랑해 신청하셨어요. 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0: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잘.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파스타 식당 이름 중에는 라스 카르페타가 유독 많은데요. 이 말은 이태리어로 스파게티를 다 먹고 남은 소스를 빵으로 싹싹 닦아서 먹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스 카르페타를 하면은 설거지하기가 편하겠죠. 라스 카르페타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음악으로 깨끗하게 닦아드리는 한동준의 팬팝스는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을과 찬란해질 9월을 응원합니다.

0: 2026년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8월을 끝내는 마지막 날이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죠. 그게 폭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이 부슬비로 진짜 그야말로 가을비 같은 그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김인경 씨도 천안도 하루 종일 굵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다고 그러셨고요. 6268번으로 아유, 앞전에 달다구리한 목소리에 너를 사랑해 듣고 왔더니 적응이 안 돼요. 내일이면 9월입니다. 지긋지긋한 여름이 이제야 가는 것 같아서 대프리카에 사는 저는 미련 1도 없이 보내줄랍니다. 잘 가라 여름아. 내년에 조금 선선하게 다시 만나자. 제발. 많이 더웠어요. 네. 그리고 더위가 진짜 오래 갔습니다. 좀 이거 우리가 사만사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좀 한 3일 정도는 좀 시원해져야 되는데. 아, 라라님도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목동도 그런가요? 후덥지근하지만 시원한 9월을 기대하면서 동준님과 함께합니다. 그러셨어요. 너를 사랑해가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끝곡으로 나왔습니다. 적응이 잘 안 되시죠?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아직도 그 한동준이 지금 이 FM팝스의 진행자 한동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요번 주 말에 파주 포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전야제를 하고요. 토요일 날 이제 본 게임을 하는데 저는 전야제에서만 노래를 합니다. 본 게임에서는 사회만 봅니다. 얼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야 될 텐데 얼굴 별로 보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한동준의 FM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숨, 실력자
4: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3: 숨, 실력자
4: 내 실력이 숨, 실전으로 쏴
3: 쏴, 쏴, 숨 쏴
4: 실전형 커리큘럼 숨 실력자 숨 쏴 여기는 숨실 사이버대
3: 숨 쏴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스테롤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다른 카라의 플래시댄스 워터 필링, 빌리 조엘의 마이 라이프, 클리프 리처드의 드리밍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플래시댄스 이 노래 김경수 씨가 신청하셨는데 어머니 칠순 생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환갑 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죄송했는데 칠순 생신을 기념해서 가족끼리 조촐히 식사도 하고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너무 기쁘고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건강하셔야죠. 요즘에는 뭐 환갑, 뭐 칠순 뭐 이런 거 잔치 같은 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행 많이 보내드리죠. 어머니도 아마 행복하실 겁니다. 네. 노래 보내드렸어요. Flash Dance, What a Feeling. 이렇게 세 곡이었고요. 이번에는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One Moment in Time, 코리아나의 Hand in Hand까지.

또는 아픈 형과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사회 초년생으로 일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신입사원 딱지를 떼던 날 신입 여직원이 입사를 했는데요. 저는 초롱초롱한 눈과 긴 생머리를 가진 그녀한테 반했습니다. 저는 제 옆자리에 앉은 그녀에게 회사의 모든 업무를 친절하게 알려줬고 좋은 선후배 관계가 됐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다른 남자 직원들이 그녀한테 수시로 말을 걸고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다른 남자들의 그런 행동이 싫어서 그녀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죠. 퇴근하고 나서 저는 그녀와 함께 커피숍으로 가서 당신을 좋아한다고 선후배가 아니라 오늘부터 좋은 방향으로 진지하게 만나자고 했지만 그녀는 제 프로포즈를 단칼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많은 남자들이 자기한테 고백을 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던 어느 날 그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잠시 후 그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감기 몸살 때문에 오늘은 출근을 못하니까 병가나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날 그녀의 책상 위에 비타민과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내가 마음을 접을 테니까 예전처럼 그냥 친한 선후배 관계로 지내자고 쓴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기로 저희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죠. 알고 보니까 그녀의 어머니가 요양 시절에 계셨기 때문에 그녀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같아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잘 이해했고 그녀는 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희 부부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고 그 차로 처가댁 식구들과 저희 가족을 모시고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제 곁에 계실 것 같았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저희 형도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부모님을 따라가고 말았죠. 장모님은 기력이 쇠약해서 예전처럼 여행은 못 다니시지만 행복했던 추억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부모님과 형이 돌아가신 후에 제 중고차도 수명을 다해서 보내주었는데요. 그로부터 2년 후 경차를 새로 장만했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차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겠죠.

탐 코크레인의 노래 Life is a Highway 내 마음의 보석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인천시 남동구 논현로에서 신동명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이제 후배 사원으로 입사한 여직원과 결혼을 하신 겁니다. 3545번으로 추억은 행복을 남기고 행복은 늘 곁에 있으니 앞으로 더 예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음악 나그네님도 좋은 일 가득한 미래가 펼쳐질 겁니다. 철의 여인님 해피엔딩으로 끝나 다행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떠나셨지만 잘 모시고 효도하신 두 분께 늘 평안히 깃드시길. 코스모스님이 내 마음의 보석송 듣는 재미 살아요. 보석 같은 사연이네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고 많은 추억을 만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새로 경차를 장만하셨는데 그 경차로 많은 추억들,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겠죠. 신동명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로라 브래니건의 Spanish Eddie, Barry Manilow의 Some Kind of Friend.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7: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2: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7: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7: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준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노아터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네센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한동준의 FM팝스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도 어디 가지 마시고요. FM팝스와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8: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7: 메디힐 토너 패드.
9: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7: 홈픽.
9: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7: 홈픽.
8: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7: 홈픽.
8: 홈픽.
10: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라부쉬의 Sweet Dreams였습니다. 1042번으로 어제 전통시장 쇼핑하고 버스 안에서 의자 밑에 핸드폰 주워서 기사님께 전달. 좋은 일 해서인지 거리에서 3,000원 주웠네요. 어우. 그 3,000원도 저 주인을

0: 그건 좀 힘들겠네요. 야, 휴대전화 얘기하니까 진짜 이 휴대전화가 요즘에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주인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하여튼 이 저 휴대전화 잃어버리면은 한 90% 찾는다고 그러던데 그쪽 그 저쪽 유럽 쪽 뭐 미국 쪽 그쪽은 행여 무슨 뭐 거의 99% 못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못 찾는 거. 그리고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도 어느새 그냥 그 휴대전화 그냥 훔쳐. 하여튼 그 참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그나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왜 그렇게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0652번으로 비 오는 날씨 가끔 낭만 있고 좋긴 한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우울한지. 에휴, 살기도 어렵지만 10년 살았던 전셋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집을 보러 오셨는데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떠나질 않습니다.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지금 유쾌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남겨봅니다 하셨어요. 오랫동안 살았던 그 전셋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죠. 정도 많이 들고 또 전셋값이 또 많이 올랐잖아요. 다른 데 옮겨갈래도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힘내시고요. 동경님이 저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입니다. 비도 추적추적 오는데 오늘따라 참 힘든 손님이 많네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어디서 힘들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역시 먹고 사는 건 만만치 않은 일인 듯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무슨 일이든 다 그렇죠. 요즘에는 먹고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7761번으로 너무 멀어서 파주 포크 페스티벌 못 가서 아쉽네요. 8월의 무더위도 덕분에 잘 버티며 지나갔습니다. 그러셨어요. 9월에도 오후 2시에는 한동준의 FM 팝스와 쭉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위더스님은 인주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동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떨어지는 빗소리, 마음속에 스며드는 음악소리, 아득히 저 산들 모두 좋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인주.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타난 것 같은데 어딜까요? 인주? 원주? 하여튼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음이 좀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FM팝스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많이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헤임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 CBS FM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닐 영의 Four Strong Winds, 알버트 하먼드의 It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그리고 스모키의 Lay Back in the Arms of Someon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0853번으로 파주 포크 페스티벌 전야제에 한동준님 나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마침 친정엄마 혈액 투석 때문에 고대병원 진료 있어갖고 오전에 진료 보고 오후에 공연 보러 가려고요.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하네요. 올 1월부터 친정엄마 혈액투석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병원 동행하는데 좀 지쳤거든요. 근데 공연 볼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예. 쉽지 않죠. 예. 글쎄요, 공연이 뭐 얼마나 대단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나마 어쨌든 위로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두 곡 듣겠습니다. 영화 맘마미아 2 가운데에서 릴리 제임스와 메릴 스트립과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함께 부르는 My Love, My Life.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

Cheek to Cheek, 로라 피지의 목소리로 함께 들었고요. 마이클 부블레이의 목소리로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안토니오 님이 비 오는 날 저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Cheek to Cheek. 그래서 함께 들었습니다. 네. Good Life 님이 엘비스 프레슬리 님 노래 커버하셨네요. 그게 아니고요. 퀸. 퀸이 불렀던 거예요. 근데 퀸이 엘비스 프레슬리 식으로 방식으로 부른 거예요, 노래. 약간 일종의 뭐 트리뷰트라고 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아 패러디는 아닌 것 같고 네. 트리뷰트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이클 부블레가 또 다시 부르게 된 거죠. 퀵투칙이 비오는 날 어울린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요. 근데 진짜 잘 어울리네요.

5702번으로 아, 오늘 12시에 만납시다 해서 동준님의 너를 사랑해가 나오던데 혹시 들으셨는지요? 당연히 들었죠. 거기 마지막 노래였는데 끝 노래였는데 요즘에 그 너를 사랑해가 자주 라디오에서 나오던데 다시 히트되겠어요? 에휴 다시 히트되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좀 자주 나오면 좋죠.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라나 파비앙의 아다지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0: 프로.
1: 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끝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노래입니다. Telephone Line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잘.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도 있죠. 아마도 마지막 인상이 오래 남기 때문일 겁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여름과도 잘 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름에 행복했던 일 하나씩 떠올리면서 인사해주면 어떨까요? 헤어질 때는 좋았던 일을 하나 더 떠올리는 거, 이거 괜찮은 이별 아닐까요?

0: 여름날의 추억이었습니다. 2026년 여름날의 추억들 이제 좀 떠올려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4927번 그래서요 오늘 여름과 뜨겁게 헤어지려고 뜨거운 육개장으로 저녁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아유, 아 왜 이렇게 DJ를 힘들게 하십니까? 예? 오늘 날씨와 뜨거운 육개장이 너무 조화로운데요. 파를 잘 안 먹었던 저의 어릴 적 육개장에 있는 파는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아무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우 씨, 곧 올 시원한 가을을 기대하며 빗소리도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오늘 내리는 비처럼 이렇게 부슬부슬 촉촉하게 내려만 이렇게만 내려주면 참 좋은데 자, 비 피해는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래요. 모두 모두 이 가을을 기다리게 되네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네이버대 송사.
1: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2: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2: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1: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2: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1: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0: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0: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1: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4: 경복대학교 샤브올데이
5: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보람의 목소리로 들어본 해화동이었고요. 배우 한석규 씨의 목소리, 8월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김명희 씨, 김지은 씨가 신청하셨네요. 이 노래 들으시고 이정래 씨가 가수 목소리가 한동준 씨인가 했는데 한석규 씨네요. 예, 배우 한석규 씨가 불렀고요. 한동준 씨도 굉장히 젊었을 때 말이죠. 감성의 소유자였죠. 미성의 소유자. 목을 한번 이렇게 상하게 된 후에 지금은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8772번 회사 사정으로 라디오를 듣지 못하다가 오늘 몇 년 만에 우연히 다시 듣게 됐어요. 정말 반갑네요. 비 오는 날 기분 좋게 듣습니다. 많이 바쁘셨군요, 8772님. 그래도 우연이라도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시간 되실 때 4시부터 6시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십시오. 이호준 씨는 다음 달에 추석이 있네요 하셨어요. 맞습니다. 다음 달, 뭐 내일 9월이 시작이죠. 9월 25일 금요일이 추석이네요. 아,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가을과 함께 말이죠. 자, 가요 속으로의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이런 사연들, 소중한 사연들로 베스트 사연 이벤트 함께합니다. 방송 마칠 때쯤 오늘 베스트 사연 결정할게요. 선정되신 한 분께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좋은 노래들과 좋은 사연들이 함께하는 가요 속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김건모,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이어드린 노래는 임종환 씨의 그냥 걸었어였습니다. 양경화 씨가 신청하셨고요.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136번째 만남 기대하고 있습니다. 찾는 친구의 이름, 나이, 만난 곳, 학교 친구면 학교 이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고요. 찾고 싶은 이유와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맨 앞에다가 친구라고 먼저 써주시고 신청곡 사연 같이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천선녀 씨가 말일이 되니 나갈 돈은 왜 이렇게 많은지 비가 내 맘 같아요. 비 오듯이 유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말일이 되면 뭐 항상 우리가 겪었던 거잖아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전선녀 씨. 서울 패밀리의 노래예요. 멋진 위일청 씨의 허스키 보이스 감상하시죠. 눈물이 나도록.

그대는 나의 인생 한 울타리의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5199번으로 주신 사연이에요. 지금 함께 듣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계시죠? 오늘은 제 아내 정년 퇴임일입니다. 김미경 씨 42년 9개월 24일 동안 우와 고생 많았고 제 2의 인생 2막을 당신의 영원한 서포터주 이형주가 응원합니다. 야,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참 로맨틱하시고 또 센스 만점인 남편분 그리고 함께 하시는 김미경 씨 저도 응원합니다. 제 2의 인생 잘 펼쳐지길 바라겠고요. 두 분 더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응원의 선물 가요 속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8738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고민이 참 많으실 듯해요. 94세 외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주 5일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6일 근무하고 45만 원을 더 준다고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는 매일 저만 바라보시는데 월세도 오르고 병원비에 생활비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있고 근데 94세 할머니가 우리 8738님만 바라보고 있고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듯해요. 이 사연을 먼저 보고 제작진들끼리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정답이라는 게 없네요. 어렵네요. 할머니와의 시간. 쉴 시간이 필요하고 8738님도 그렇지만 또 생활은 해야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지혜롭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정훈 씨의 노래 들어볼까요? 기억에 남는 건 너의 젖은 눈동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7.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에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양케어.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삼터를 제공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 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이문세 씨의 나는 행복한 사람, 문금순 씨, 최정임 씨, 그리고 1415번으로 정해주신 도시의 그림자, 이 어둠의 이 슬픔이었습니다.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985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허리 부상으로 갑자기 쉬게 된 자영업자예요. 쉽게 회복되지 않아서 출근은 했는데 아무도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상황을 보내주셨는데 잘하셨어요. 가요 속으로 해서 선물, 응원의 선물 보내드리면서 청해주신 노래 성진우 포기하지 마 띄워드립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햇빛촌 유리창엔 비였습니다. 김필려 씨, 하정숙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야, 아까 1부에서요. 사연 중에 95세 할머니와 함께 살고 계신 8738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잖아요. 야, 역시 우리 따뜻한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면서 글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요양등급 없어도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이 돌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혹시라도 잘 알아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도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김명화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우금순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73년 인천 박문중학교를 졸업한 우금순입니다. 몸이 약했던 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로 오는데 같은 반이었던 금순이가 제 가방을 덥석 들어주었어요.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환하게 웃는 금순이의 모습이 참 예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단짝 친구가 되어 하교 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늘 함께했습니다. 졸업하면서 우리 우정 끝까지 함께하자며 다짐했는데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나이가 들고 추억을 챙기다 보니 나의 소심했던 학창시절, 내 마음을 잘 챙겨주던 친구 금순이가 보고 싶네요. 소식이 우금순에게 닿아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난 너에게 늘 좋음의 교육을 원했어. 흰 눈이 내리며 너의 생각에 웃지 않는 정보였지. 나는 추억에 지쳐가고 너는 겨울빛 하얀 추억 속으로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나만의 회상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노래였습니다. 1973년 인천 방문중학교를 졸업하신 우금순 씨 가요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십시오. 오늘 사연 소개되신 김명화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6번째 만남 주인공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샵 9390으로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길혜영 씨의 사연인데 친구의 적극 추천으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송예야, 네 덕분에 득템한 기분이다. 예, 길혜영 씨의 친구분 송예 씨군요. 송예야, 네 덕분에 기분 좋다라고 이렇게 글까지 적어주셨습니다. 두 분 또 통화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선물을 해주신 송예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송골매 노래 빗물이었죠. 곽영순 씨가 가을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정해 주셨고 7944번으로도 역시 신청하셨습니다. 5554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아들 공군 훈련소 들여보내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무뚝뚝한 아들 녀석인데 제가 훈련소 입구에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엄마가 손 놓고 싶을 때 놓으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보통 아이 좀 놔 이제 들어가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할까요? 아드님이 그리고 우리가 알던 무뚝뚝한 아들 녀석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네요. 참 마음 따뜻한 사회생활도 굉장히 잘할 것 같고 군대 생활도 역시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올라가시는 길에 혹시라도 드실 수 있으면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하루 중 제일 한가한 시간이라고 1490번으로 주셨어요. 빗소리와 음악과 편안한 시간이에요. 예, 한가한 시간 이런 것도 꼭 필요하죠. 충전의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김승미 씨는 오늘 비도 오고 해서 거실에 있는 가구들 배치 바꾸고 가을 분위기 나게 소파 쿠션 커버도 바꾸고 정리해놓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가구 배치들 너무 심하게 바꾼 건 아니죠? 힘들어요. 예,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 가을 쪽으로 확 바뀌어 있을 듯합니다. 김승미 씨 수고하셨어요. 김서한 씨 그리고 기소현 씨가 신청하셨네요. 양수경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김태영 클론 함께 부른 노래죠. 사랑과 영혼 0609번으로 신청하셨고요. 임현정 씨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 노래는 김성윤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준비되어 있어요. 레인보우 어플리케이션 제 얼굴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보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가 옛 추억이 생각나는 오후네요. 옛날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펑펑 울던 날도 딱 이런 날씨였죠. 그때 참 많이 들었던 노래가 오늘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6983번으로 신승훈 씨의 그 후로 오랫동안. 아우, 이 노래 가사 이거 보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네가 눈물 흘릴 때마다 하늘에선 비가 내렸어. 아우 슬퍼. 아우 슬퍼. 자, 오늘 신청하신 노래 DJ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3: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하구.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1: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24288-3222.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안왕환 씨가 신청하셨어요. 임지훈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였습니다. 오늘 베스트 사연은요. 아까 할머니와 같이 생활하면서 고민을 이야기해 주셨던 8738님입니다. 제가 앞서서 햄버거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햄버거 말고요. 할머니랑 같이 드시라고 파운드 케이크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베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 맛 그대로 브로트하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손영옥 씨가 신청하신 노래. 오늘 날씨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박주원, 정엽 함께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빈대떡 신사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자조 모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은 처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스스로 살아갈 힘을 키우는 모임을 말하는데요. 폭염 넘기고 나니까 폭염 자조 모임 정체가 하나 드러나더라고요. 자조 모임의 처음과 끝은 말하기에 있는데 어떤 땀 흘렸냐 묻고 더위 고충 나누고 대단하다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더위도 잊고 힘도 얻고 그랬으니 우리 저녁 스케치가 자조 모임 아니면 뭐였겠어요. 말로 얘기로 함께 넘긴 덕분에 8월 마지막 날에 잘 도착했어요. 제가 올여름 잘 넘긴 건 다 캐치님들 덕분입니다.

The Hollies,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8월의 마지막 날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 레인보우 문자창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지난 여름이 얼마나 더웠나. 지금 계신 곳이 몇 도냐, 어떤 땀 흘리셨냐 묻고 토로하고 고충 나누면서 마치 폭염 자조 모임이라도 된 듯이. 그랬어요, 우리가. 덕분에 극한 더위를 잘 넘겼더라고요. 자조 모임이라고 뭐 엄청난 게 아니라 서로의 고충을 말하고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어디 말할 때라도 있어서 좋다, 다행이다 싶을 때 많잖아요. 말이 곧 생각이라서 말하다 보면 해결책도 생기고 털어놓는 것 자체가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힘든 시절일수록 얘기 나누면서 살아가요. 이야기하면서 함께 넘어가요. 오늘도 문자 많이 주세요. 8월 31일 월요일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5: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4: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6: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전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8: 1533-1566 세라하임.
7: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9: 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린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3: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8월의 마지막 날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네요. 이 비가 그치면 숨막히게 뜨거웠던 여름도 물러가겠죠.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청해 주신 3323님께서 그러셨어요. 카펜터스의 노래 전해드렸고요. 얌전하게 내리는 빗줄기가 좋아서 걷기 나왔어요. 너무 좋아요. 잠깐 우산 내리고 빗줄기에 손을 내밀어 봅니다. 노영실님. Dan Fogelberg의 목소리로 Rhythm of the Rain 보내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 노래 들으면서 집에 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잠깐이지만 혼자 여행하는 느낌이거든요. 집에 가면 할 일이 태산이어도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 7679님. 맞아요. 즐기면서 가세요. 7785님이 이 빗물이 9월의 새싹을 틔우겠죠. 이제 곧 선선한 바람과 함께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기를. 9월에도 자주 만나요. 9월에도 자주 들러주셔야 해요. 주말 잘 보내셨죠? 비 오는 월요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회사 후배들과 책 모임을 했어요. 제 상황과 심정이 교차하는 작품들이 많은 소설집이어서 여러 생각에 푹 잠겨서 읽었어요. 팝송 Love Hurts가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오후에 계속 이 노래 찾아서 돌려듣기 하면서 보냈어요.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이게 너무 유명한 책이라 다들 아실 건데 그 김혜란의 안녕이라 그랬어. 이 책에 똑같은 제목의 단편소설이 실려있거든요. 그 Love Hurts가 우리는 나자레스 버전을 알고 있잖아요. 킴딜과 로버트 폴러드 버전인데 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걸 계속 찾아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사에 I'm young 이렇게 나와요. 나는 젊다. I'm young. 근데 이게 안녕이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오, 지금 안녕이라 그랬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다들 소설을 읽고 왔다는 댓글들이 쭉 달려있는 거 보면서 살짝 웃음이 또 나더라고요. 캐치님들은 오늘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셨는지 어떤 노래를 들으셨는지 어떤 하루를 보내셨는지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5줄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그리고 레인보우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톡톡 적어서 보내주세요. 비지스의 홀리데이 들을 거고요. 호세 벨리치아노 레인 0337님께 전해드릴 거고요. 마리 라포레 비앙 비앙 듣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계절이 지나가네요. 세상 뜨겁던 올해 여름도 8월의 마지막 날 많은 비를 뿌리면서 퇴장하네요. 리나님이시고요. 8월의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뭔가 섭섭하고 아쉽네요. 꾹꾹이님도 그러셨고요. 그리 덥던 8월도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파란 하늘님. 자신의 시절이 다 갔음을 알고 지금 슬퍼서 눈물 흘리는 건가요? 케니 로긴스 For the First Time 1585님 청해 주신 노래 마이클 부블레의 홈 4379님 신청하신 노래 두 곡 더 이어서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에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1635님, 전업주부로 살다 처음으로 빵집 알바 면접 봤어요. 떨려서 말은 잘 못했지만 용기는 저를 칭찬해주고 싶어요. 뭔가 해낸 것 같아 기분 좋은, 연락이 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박혜경님, 친구 셋이 늦은 점심 먹고 이제 집에 가는 길. 대체 뭐 하느라고요? 오디세이 보느라고요. 60대 엉덩이들 힘들까봐 리클라이너 관에서 봤어요. 3시간 영화 관람, 또 하나의 대단한 추억 만든 날입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퇴사하고 배낭 메고 세계 여행 가는 아들. 아들이 좋아하는 비긴 어게인 주제곡 들려주세요. 내년에 올 아들 멋지다. 너의 삶을 응원한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수평기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키라 나이틀리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이숙진님께 전해드렸어요. 내년에 오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4년 그 직장인으로 근무하다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여행을 떠나게 된 걸까 궁금하네요. Sixpence Under Richard, There She Goes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대단자 두 분의 사연 들으셨어요. 박혜경님, 그 영화가요. IMAX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거라서 상영관 화면비에 따라 또 몰입도가 다르다고 IMAX관에서 봐야 한다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았던 영화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3시간을 감당해낼 체력이 더 중요하다. 확실한 기준으로 상영관 잘 골라서 잘 보고 오셨네요. 그리고 1635님 용기 낸 하루가 더 좋은 날들로 이어져서 그래서 더 많은 용기를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대단자 두 분께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적이 부드란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0: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오늘만큼은 여름방학 동안 밥해 되느라 애쓴 나를 위한 휴가를 보냈습니다. 혼자 찜질방에서 찜질하고요. 만난 미역국에 점심도 먹고요. 계란도 까먹고 온전히 저를 위한 하루를 보내다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2609님. 이제 내일 개강이라서 대학생 아이들도 이제 다 돌아갔다고 기숙사로 그런 사연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름 동안. 브라이언 맥나이트 Back at One 9567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5: 메디힐 토너 패드
7: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6: 집에서 홈픽해
5: 홈픽
7: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6: 지금 홈픽해
5: 홈픽
6: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5: 홈픽
6: 홈픽
8: 쉼 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9: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제니스 이안 S17 청해 주신 분은 0494님이십니다. 저는 살짝 사과하고 싶어요. 8월한테 본분을 다하는 이에게 한여름에 너무 많은 흉을 제가 봤어요. 미안해 여름아, 그리고 잘가, 내년에 다시 만나자고, 라고 이프님께서 주셨는데, 내년에 다시 만나면 또 흉볼 거면서 너무 더워 이렇게 할 거면서. 아니 저는 뭐 늦더위 이런 거 괜찮은데 그 왜 한여름에 한 2주 정도 너무너무 더웠을 때 있잖아요. 한 39도 40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있어요. 그땐 진짜 여름아 네가 진짜 잘못했어. 너무 더웠다고. 아니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이건 네가 좀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너도 알 건 알아야 돼. 그건 네가 너무 지나친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8월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우물정 9390으로 보내주시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인별그램 CBS FM 이브닝 저녁 스케치니까요. CBS FM 이브닝 영어로 써주시거나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검색하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브루스 스프링스틴 Hungry Hearts 들으셨고요. 슈퍼트램프 It's Raining Again 7024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막둥이 딸 개학이라서 학교에 장대비를 뚫고 기숙사 짐을 실어다 주고 왔습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긴장하면서 운전하고 왔는데 비와 어울리는 음악을 들으니까 지금 잘 도착했거든요. 쏟아붓던 비와는 다르게 너무 분위기 있는 비가 되어서 편안한 저녁입니다. 5102님 주셨어요. 내일이 개강이라서요. 애들도 다 기숙사로 떠났고 허전한 마음이 조금 드네요. 오늘만 이러겠죠? 사과나무님이세요. 와, 내일부터는 와!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계에서 열심히 살면 되고 나는 좀 홀가분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하고 다시 대학을 위해서 내일 출국하는 아들 응원해 주세요. 저녁을 해주려 했더니 글쎄 친구 만나러 가버린 야속한 녀석이지만 그래도 군대에서 모은 돈으로 등록금 보태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2079님. 와, 8월의 마지막 날, 9월 새학기를 앞둔 날 이런 분위기 느껴지네요. 그죠? 아이들도 아마 내일 개학이면 좀 긴장, 살짝 긴장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학기 시작인데 아이들에게도 더 멋진 새학기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랑 오랜만에 데이트했습니다. 비가 와서 갈 데가 별로 없어서 밥 먹고 장 보고 커피 마시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집인데 집에 가는 길에 심심하니까 과자 먹으면서 가자고 요즘 핫한 과자를 사주네요. 근데 제가 아들한테 아니야, 나 요즘에 저녁 스케치 때문에 안 심심해. 괜찮아, 너도 들어봐. 재밌어. 5299님이 이렇게 아들한테 얘기해줬대요. 아드님이랑 지금 같이 듣고 계시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 심심하게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듣고 계세요. 3672님께서 아프로디테 차이드의 Rain and Tears 듣고 싶다고 하셨고요. 0224님께서는 아하의 Crying in the Rain 듣자고 하셨어요.

제니퍼 원스, Famous Blue Raincoat. 이 노래 청해 주신 분은 전금자님이셨습니다. 브랜더 러셀의 르 헤스트롱. 이 노래는 6878님께서 신청하셨어요. 비가 안 내리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산? 부산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음악은 너무 좋아요. 밀키님이 주셨거든요. 1189님이 저도 딸아이 개강해서 부산에 같이 왔다가 지금 서울행 열차를 막 탔습니다. 타자마자 레인보우를 켰고요. 열심히 대견하게 다니는 딸아이 응원해 주세요 라고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첫째 아들 군 훈련소 보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조금 울었어요. 아장아장 걸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벌써 스무 살이라니요. 힘든 훈련소 생활 잘 해내고 10월에 수료 잘 하기를 바랍니다. 1949님도 주셨고요. 그리고 아 지금 제주도에요. 남편이랑 지는 노을 보면서 음악 들으니 진짜 좋다고 해투님이. 이미 지금 어둑어둑해졌겠어요. 창밖을 보니까 여기는 정말 새까맣게 아주 까만 밤하늘이거든요. 저녁 먹고 들어오는 길에 중3 딸아이가 친한 친구보다 뭐든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좀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어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 감정을 잘 살피고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그게 늘 마음에 쓰였는데 요즘 아이가 느끼고 있는 고민이 저는 오히려 고맙게 느껴졌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맴도는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용기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봅니다. 2792님. 아,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늘 마음속으로만 복잡복잡하게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의 아이라면 그래도 자기의 고민을 말로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오히려 이 친구가 해결의 방법도 곧 찾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든든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아이인 것 같아요. 7시 40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토의 조지 폴지 준비했고요. 자미로콰이 Virtual Insanity 두 곡 듣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5: 경리나라.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 깨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아바의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새내기 택시기사님께 아바의 One of Us 남기면서 인사드립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19자
1: 필리폼.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서점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다 불쑥 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저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는 역사서가 되기도 하고, 또 고민 많으신 분들, 매일 고뇌하는 철학서, 그리고 사랑에 빠져 계시다면 연애소설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낸 하루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어떠세요? 그런 생각 들만하죠. 쓸모없는 책이 없듯이 쓸모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8월을 잘 견딘 우리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뜨거운 베스트셀러임을 잊지 마세요.

0: 언제나 내 곁에 있는 행복동. 고맙습니다. 1405번으로 글 주셨네요. 첫 곡은 언제나 그대 내 곁에 김현식의 노래였어요. 근데 가끔 저 행복한 동행 가족 중에도 시나 에세이를 출간하셨다면서 책을 보내주시거든요. 그렇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육아를 잘하는 분은 근사한 육아 서적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요리를 잘하는 분은 레시피까지 아주 골고루 갖춘 요리 서적이고, 누구는 또 과학서로도 만날 수 있고, 이 서로 다른 표지를 하고 다른 진열대에 꽂혀 있는 한 권의 책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오늘. 그러니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모아둔 위치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도 각자 다름을 또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아이고, 한없이 길 것만 같았던, 과연 8월이 갈까 싶었는데 이제 벼랑 끝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9월이 시작되는데, 그동안 각자 다른 주인공이 돼서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온 만큼 8월 마무리도 우리 기쁘고 행복하고 좀 묵직한 울림이 되는 한 권의 책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CBS 음악 FM Let's Talk More Music 아시죠? 그래서 말은 적게, 음악은 많이, 그리고 책에 담을 추억은 다양하게 모아서 10시까지 함께하자고 얘기 드리고 싶네요.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도 남겨주세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장.

0: 알셨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3: 관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요즘 유산균, 장부터 간까지.

김학성님 청해주신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정말 이게 돌멩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바위돌에서 돌덩이가 되고 돌덩이가 돌멩이가 되고

또 돌멩이가 이제 자갈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성님이 아무리 강하고 단단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약해질 수 있지요. 사람이나 물건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강수지 보랏빛 향기 경은님 청해 주셨고요. 2792번으로 저는요 책 읽기를 워낙 싫어해요. 그래서 그림은 많고 글자는 적은 동화책 하나 할까 해요. 권선징악을 담아서 남편이 절 괴롭히는 악당이에요. 그리고 저는 괴물한테 잡혀온 공주고. 그런데 공주가 좀 뚱뚱하긴 하네. 아이고, 예, 우리 2792번으로 글 주셨는데 님은 충분히 소설가가 될 자격이 있으시네요. 아유, 재밌습니다. 미선님이 8월은 공포소설 그 자체였어요. 더워도 너무 덥고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고 친정이 거제인데 정말 가슴 쓸어 내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항상 소녀 같은 엄마를 위해서 바치는 곡이라고 이문세 소녀 청해 주셨네요.

김현철 달의 몰락 5772또 장기웅님 청해 주셨는데 그녀와의 멋진 휴가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런 발목 골절을 당해 너무 괴롭습니다. 어렵게 맞춘 멋진 휴가였는데 아 그래도 뭐 막 뛰어놀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애들도 아니고 뭐 막 뛰어놀겠습니까? 그냥 이 달도 보고 별도 보고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 좋죠. 또 바다의 여인 아무튼 빠른 회복을 빕니다. 4월과 5월의 노래는 장태두님이 행복한 동행을 듣다 보면은 막 이렇게 매직이 느껴진다고 부끄럽습니다. 음악으로는 충분히 매직을 느낄 수 있죠. 또 양경화님, 정규님이 Crying Nut의 밤이 깊었네. 그래서 펑크 밴드잖아요. 펑크 밴드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막 그 뭐 말달리자 같은 그런 음악이 있는데 팝발라드 형식의 아주 부드러운 밤이 깊었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오랜만에 들었어요. 저도 경화님 덕분에. 그리고 이문세 소녀 내 곡의 음악 함께 하셨어요. 오, 직업 군인이셨군요.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살아온 저는 군사서적이나 군사학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나고 보니 참 멋진 삶의 일부였더라고요. 제 스스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됐죠. 얼마나 멋진 삶이었어요. 7689 휴대전화로도 제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청해 주신 곡 변진섭이에요. 오... 직업군인이셨는데 음악은 상당히 부드러운 곡을 너에게로 또다시

0: 맙소사. 가사가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헤어진다면 나는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든 건 그대로 다 그냥 이어지잖아요. 가재임님, 이현우 헤어진 다음 날, 그리고 YB 밴드라 그러죠. 윤도현 밴드에 너를 보내고 9304번으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형철님이, 현주님 아니 군인이라고 뭐 무슨 빨간 마우라 뭐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그런 거 신청할 줄 알았어요? 군인들이 얼마나 부드러운데요. 저도 직업군인입니다 하면서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이라는 거예요. 변진섭 너에게로 또다시 잘 들으셨죠? 우리 형철님이 잘 들었다고 사연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소리 질러!

0: 하늘, 도로, 바다 접근 가능한 최적의 입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최고의 일터를 넘어 가장 좋은 쉼터와 삶터를 제공합니다.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상업 업무용지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 분양문의 063-450-9020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1367번으로 생전 로션도 안 바르던 남편이 톤업 크림을 찾더라고요. 제가 사다 주긴 했지만 남성용으로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늙는 게 서러운가 봐요. 남편 힘내. 꼭 전해주세요 하셨는데 저는 전해드릴 수 있지만 직접 좀 발라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청해주셨네요. 이 노래 들을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에르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르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홈픽.

0: 핑!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1: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권수님이 아내 현영이와 함께 듣겠습니다. 여보야 사랑해 하고 이치영과 번님들 당신만이 청해 주셨네요. 뭐 더 이상 붙일 말이 없네요. 너무 아름다운 밤입니다.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산정. 이젠 랜가드
1: 하자.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5: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6: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
8: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9: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중학교 동창이시군요, 이영숙님. 가수 박성신 씨하고. 아, 그럼 성산여중 나오신 거예요? 예, 한 번만 더. 어느새 우리 박성신 씨, 그녀가 떠난 지 12년이 됐네요. 2014년에 우리 곁을 떠났죠. 그리고 또 박상우님이 시대가 흘러도 가슴을 울리고 참 애절한 음악이에요. 맞습니다. 우지영님이 동부전선에서 밤공기를 가르며 부르던 노래, 그때가 때는 바야흐로 1988년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김희애, 나를 잊지 말아요. 이 노래가 그렇게 오래됐어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 뒤에 코러스 전영록 씨의 음성도 아주 매력있죠. 또 비바 내 사랑 이기찬의 노래, 한국판 리키 마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인열님 청해 주셨어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증조 할머니 사진부터 모든 흑백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사진 엄청나죠. 근데 제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숙제가 될 것 같아서요. 요즘은 시간이 날 때마다 정리를 합니다. 3351번으로. 글쎄,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정리를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청해주신 왁스입니다. 부탁해요.

가을이 오면 참 예쁘겠죠. 가을을 기다리며 신청합니다. 6724번으로 막 너무 덥잖아요. 아직 그래도. 그런데 음악으로만이라도 좀 가을을 느끼시라고. 박강수, 가을은 참 예쁘다. 목소리가 참 예쁘다. 그쵸? 또 보현님, 지현님이 청해 주신 임재범, 박정현이 함께한 사랑보다 깊은 상처. 또 창효님, 어우러기에 밤에 피는 장미. 왁스 부탁해요. 네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아 이젠 안녕 하면서 2989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 예, 저도 동감입니다. 여름아 안녕. 패트김입니다. 이별.

0: 버블스의 나 어떡해, 패티김 이별 여러분 안녕 하면서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재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산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현대 큐밍
3: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사이버대학교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힘든 8월 잘 버티셨고요. 9월에 뵙겠습니다. 끝곡은 주연님, 은숙님, 승원님 외에 많은 분들이 정해주신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완,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천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성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0: 성터클래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1: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1: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잘 만들었다, 몽젤.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면 늘 비슷한 무늬가 눈에 들어옵니다. 달도 스스로 돌고 있지만 한 바퀴 자전하는 시간과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같아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같은 쪽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인류가 달의 반대편 모습을 처음 확인한 것도 무인 탐사선이 그 뒤편으로 날아간 뒤였다고 해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도 늘 비슷한 얼굴로 기억됩니다. 씩씩한 사람, 말수가 적은 사람, 뭐든 알아서 잘하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쪽에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표정과 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가끔은 곁에 있는 사람의 익숙한 얼굴 너머까지 헤아려 보기. 이런 메모 하나쯤은 해둬도 좋을 것 같네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8월 31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달의 한쪽 면만 보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도 한쪽 면만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8월에서 9월로 넘어가기 전 무엇을 새롭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늘 봐온 얼굴 너머를 한 번 더 궁금해하면 어떨까 싶었네요. 새로운 달은 그렇게 누군가를 조금 다르게 알아가는 일로 시작해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나의 꿈은 숨 실력 발휘 쏴

0: 네이버대 승수아.
1: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이 중요한데.
2: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배수구, 시설물, 기계장비 결숙 상태 등 안전점검 실시. 침수 붕괴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해 예방 수칙으로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산재 위험 상황은 안전일터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세요.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1: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찌개에도 볶음에도 자연한 알. 요리가 맛있어지는 순간. 프리미엄 코인 육수 자연한 알.
5: 국내 최초 코인 육수 자연한 알.
4: 자연한 알.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4: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5: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3: 한국침례신학대학교.
6: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전람회 취중진담 이현우 비가 와요 였습니다. 2452번으로 청해 주신 노래였네요. 오늘은 비가 계속 내려 지하주차장을 걷고 있습니다. 빛별님 보내주셨어요. 아, 원래 밖에서 걸으시는데 어떻게든 우중에도 운동하시려고 방법을 또 찾아내셨군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디라는 중심에 늘 주변을 배회하는 초소행성 중 한 명입니다. 낭만적이네요. 빛의 힘은 약해도 꾸준함은 최강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0702번으로 보내주셨고요. 8월의 마지막 날 아쉬움은 내려놓고 꿈꿈과 함께 좋은 음악 들으며 이달 예쁘게 마무리해보렵니다. 8887님 어서오세요. 9383번으로도 꿈꿈과 함께 8월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 9월을 맞이해봅니다. 받아놓은 날은 어김없이 찾아온다고 딸아이 결혼식 잡은 지 한참 전인데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 실감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려집니다. 9월 중인가요? 그렇게 가까이는 아닌가요? 어쨌든 마음이 왠지 분주하고 설레시면서도 분주하고 그러시겠네요. 잘 준비하시고 예쁘게 또 결혼식 올릴 수 있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비노래 많이들 청해 주셨어요. 딸과 듣는데 이 시간 너무 좋습니다. 북레시피 닥터님 그리고 4955번 그리고 6178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

온라인 쇼핑몰의 장바구니에는 구매로 확정하지 않고 일단 찜해놓은 물건들이 꽤 있다. 있으면 편리할 것 같지만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물건들. 처음 장바구니에 담을 때만 해도 곧 주문할 것처럼 상세 설명과 후기를 읽고 무료 배송 여부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그래도 충동구매는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하기 위해 결제 버튼 앞에서 잠시 멈춰본다. 그럼 충분히 따져보고 내린 결정이란 생각에 후회하는 일도 조금은 줄어드니까. 이런 걸 보면 장바구니는 제법 쓸모 있는 공간이다. 필요해 보이는 것은 우선 담아두되 정말 필요한지 다시 검토할 시간을 벌어주기도 하니 말이다.

새로운 달을 맞을 때도 이런 장바구니가 하나쯤 있다면 좋겠다. 미뤄둔 일과 과감히 버려야 할 일을 한 대 담아놓고 찬찬히 가늠한다면 새로운 달의 짐도 조금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밤의 끝자락에서 아직 결제가 끝나지 않은 8월의 장바구니를 마지막으로 열어본다. 새로운 달에 나에게 무리한 주문을 하지 않도록.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269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승훈, 비오는 거리.

거짓말 듣고 싶었는데 통했네요. 잘 듣습니다. 1182번으로 보내셨어요. 데니 오빠 조아님이 청해 주셨던 god의 거짓말, 노을에 붙잡고도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브라운 아이즈였습니다. 벌써 1년.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2: 관절 연골이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청년케어.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소리 질러!

0: 대학교.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 홈픽!
2: 홈픽!
4: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기.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S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이 모든 것이 97만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

이동훈님이 청해주신 노래였어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문을 열어봤습니다. 0527님, 대구에 사는데요. 이번 주말, 지난 주말 가족들과 서울 홍대로 2박 3일 뒤늦은 휴가를 다녀왔어요. 즐거웠던 여행의 여운 때문인지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아직 서울에 두고 온 것 같네요. 여행 후 첫날이라 오늘은 유난히 피곤하지만 그래도 꿈은 다 듣고 자야지 하는 마음으로 라디오 곁 지키고 있습니다. 좋았던 주말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늘 하루도 조용히 마무리해봅니다. 홍대로 여행을 오셨어요? 와, 그러시구나. 여행의 여운 또 기억으로 한동안 또 잘 지내고 버티시다가 다음 여행 또 기약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좋은데 다녀오시면 또 그때 알려주세요. 오늘도 잊지 않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0: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디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현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안재욱의 Forever, 포지션 후회 없는 사랑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0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내뚱이 맘님, 유니씨 오늘 내뚱이들과 15년을 함께했던 집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어요. 바로 옆 동네로 왔는데도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새로운 집에서도 무탈히 지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셨구나. 15년 긴 시간 있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머문 곳에 정이 많이 들었다는 건 이렇게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건 고마운 일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 기억 안고 또 새 보금자리에서 따뜻한 이야기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사 축하드려요. 원래 비 오는 날은 이불 빨래 하는 거 아니라는데 쉬는 날이라서 이불 싹 바꾸고 세탁기랑 건조기도 돌리고 뽀송뽀송 예쁜 냄새 나는 침구류 보니 기분까지 보송해지네요. 오늘 밤엔 빗소리 자장가 삼아서 잠이 더 잘 올 것 같습니다. 4299님. 네. 그래도 건조기라는 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잘 오셨습니다. 4791번으로는 오늘 비닐하우스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음악과 책 한 권 벗삼아 시간을 보낸 하루였어요. 밤은 깊었는데 유유히 흐르는 꿈꿈과 함께 할게요. 핑클의 노래입니다. 루비.

루이 51세님, 저는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에 대한 에피소드가 정말 많아요. 노래를 들으면 그때 공기, 냄새, 분위기 다 느껴집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앞으로 천천히 하나하나씩 풀어주세요. 노래 나올 때마다. 잘 오셨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8월 한 달 달력 스케줄 보며 이달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추억하고 다음 달 스케줄을 정리하며 채워가고 있습니다. 성치바이님, 잘 오셨어요. 정리 잘하고 계신가요? 핑클의 노래 루비, 그리고 주얼리의 투나잇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까 홍대로 2박 3일인가 3박 4일 여행 오셨다는 분 사연 소개해 드렸더니 홍대 얘기를 참 많이 게시판에서 해주셨는데요. 마포님, 그럼 우리 홍대광 씨 노래 듣나요? 하셔서 네.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네, 홍대광 씨가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서 자기 소개할 때 그러지 않았나요? 홍대에서 온 홍대광이라고. 저도 그 인사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홍대광의 답이 없었어. 폴킴의 비. 그리고 세호님 0707번으로 정해주셨던 태연의 레인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저 냉동실 문을 열다가 이마에 부딪혔는데 어찌나 세게 부딪혔는지 혹이 났네요. 성격이 급한 건지 조심성이 없는 건지 벌써 두 번째거든요. 5917번으로 보내셨어요. 동선이 약간 좀 그런가요? 마음이 좀 급하셨을까요? 아, 피 나거나 그렇진 않는 거죠.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8월의 마지막 밤. 잠깐 밖에 나가보니 창문에 개구리가 또 와있네요. 비 많이 내리니까 얼른 집으로 가렴 하고 사진 보내주셨네요. 너무 귀엽다. 크게 찍으신 거죠? 작은 사이즈인데. 그러게요. 집으로 제자리로 잘 돌아가야 할 텐데요. 3544번으로는 9월을 맞아 한 달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1일 1팩하기, 5kg 감량하기, 하루 커피 한 잔, 한 잔만 마시기, 매일 2시간씩 영어 공부하기.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목표를 하나하나 적어봤는데요. 계획을 세우고 나니 벌써 뿌듯하고 제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계획을 지키는 것. 9월의 마지막 날에는

나 좀 달라졌는데 하면서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어려운 계획들이긴 해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하는 것들이라서 그래도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은 성적인 거죠. 저도 응원 드리겠습니다. 9151번으로 청해 주신 손디아의 노래예요. 어른.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이승환의 노래 준비했어요. 그대가 그대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허윤이었습니다.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미석이 부드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7: 카티 프로 시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CBS FM
1: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 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듣고 계시죠? 점원도 바로 이곳 음반 가게 안에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는 중인데요. 그럼 계속해서 좋은 음악들 함께 들어볼까요?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쉼없이 흐르는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바로 건강입니다. 여름날의 휴식처럼 잠시 멈춰보세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유, 건강한 오늘이 모여 더 밝은 내일을 만듭니다. 당신의 건강을 살피는 가장 가까운 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얘기 많이 하시죠? Call Me By Your Name. 여름날의 햇빛과 푸른 바다 내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여름날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영화 속에서 여름이 끝나간다는 건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뜨거웠던 그 계절은 소년을 자라나게 하고

영화의 원작 소설 제목이 그해 여름 손님이던데 계절도 사람도 결국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청하지도 않은 여름비가 불쑥 찾아온 오늘 월요일에 아니 8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여름과 가을 사이 그 어디쯤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 시작으로 연 곡은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스프얀 스티븐스 미스테리 오브 러브였습니다. 네, 노래 참 좋네요. Call Me By Your Name OST가 유난히 좀 좋은 곡들이 많죠? 네, 인도설탕님. 와, 저의 최애 영화로 시작하네요. 언제나 이 영화를 떠올리면 설레임,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아련함으로 코끝이 간질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 이유로 이 영화를 좋아하시나 보다. 색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궁금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좋아들 하시는지. 항상 궁금하잖아요. 어떤 영화를 왜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유를 명확히 알겠는데 다른 영화들은 항상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가을비가 내리네요. 강디러브님. 이런 날에는 감성적인 영화가 어울려요. 선풍기 커버를 씌워서 복층에 내일 올려놔야겠네요. 벌써요? 약간 아쉽지 않을까? 이분한테는 이미 가을비인가 봐요. 전 오늘 아침에 더워가지고 선풍기 켰는데. 네. 네. 이 방 저 방으로 옮기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아직은 기온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창문 열면서 그런 생각해요. 찬바람이 약간 있을까? 아직 더운 바람일까? 이렇게. 그래도 내일이면 9월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여름이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우시죠? 어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어느새 올여름 마지막 주말이에요. 다가오는 가을과 9월엔 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 왠지 덕담 같은데요? 올여름 내내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 마음 반사. 네. 반사가 저도 그러고 안주하는 여행자님도요. 8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살고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민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뭔가 대단한 영웅서사의 서막이 열릴 것 같은 곡, 토르, 다크월드 중에서 동명의 테마곡이었고요. 네, 과거에 있었던 신들의 전쟁을 설명하는 프롤로그 성격의 장면이라 음악도 선이 아주 굵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킹스맨 중에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었습니다. 이러한 곡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네. 우리 리차드 박스님이 이 음악에는 바빠도 입장은 안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 모두 화이팅이요. 라고 하셨고요. 쿠알라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오니 영화 음악 들으니 더 운치 있네요. 아침 7시부터 비 오는데 동네 띠녹지 잡초뽑기 봉사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음악이 흐르는데 잡초를 뽑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또 해보고 있었어요. 조윤지님, 강디, 강렬했던 8월을 보내고 멋진 가을을 맞는 행진곡 같아요. 유섭님, 비 오는 날에는 영화 음악이 더 특별하게 들려요. 강디, 첫 곡부터 너무 좋았어요. 7004님, 영화 킹스맨 생각나는 곡. 길던 여름이 끝나는 걸 마치 축하라도 하는 느낌으로 틀어주시는 건가요? 비 내리는 아침에 듣고 있으니 마음까지도 편안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차분해지는 곡입니다. 강디님도 8월 한 달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전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지는 몰랐었어요. 사실 라디오 하러 오는 길 전까지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불도 채 키지, 약한 불만 켜놓고서 뭔가 다짐 같은 그런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본능적인 본능으로 이런 8월의 마지막 날을 예감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제로님, 월요일부터 딸이 아파서 연차 쓰고 아직 자고 있어요. 전 제 방에서 책 읽으면서 듣고 있어요. 딸이 깨면 병원에 가려고 해요. 감기 같은데 가봐야겠지요? 하셨습니다. 늦여름 더위에 냉방병 그리고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새. 네, 걱정입니다. 채운 가족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앤디님 듣기 모드 할게요 하셨습니다. 듣고 계시다고 믿으며 노래 들을까요? 낮에는 어부, 밤에는 아마추어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남자 엘리엇. 아름다운 목소리와 재능을 숨기고 살던 어부 엘리엇이 음악 프로듀서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2023년 넷플릭스 영화 뷰티풀 라이프. 주인공 엘리엇 역은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덴마크 가수 크리스토퍼가 맡았습니다. 음악 영화

하다 보니 아무래도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라이프 중에서 크리스토퍼의 어 뷰티풀 라이프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짱돌님, 수수꽃다리님, 9903님이 신청해 주신 곡 위대한 쇼맨 중에서 키알라 세틀과 위대한 쇼맨 앙상블이 함께한 This Is Me 듣겠습니다.

0: 최강희의 영화음악.
1: 네, 9903님, 강디, 지난주 여름휴가 때 보고 싶었던 영화 몰아서 보다가 위대한 쇼맨을 봤는데요. 다 같이 부르는 This is me, 대박. 너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꼭 플리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셨나요? 대답 좀 짱돌림. 수수꽃다리님도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네. 그 와중에 조원생님, 내년에 나이 한 살 더 먹고 보자 팔어라. 은근히 귀여우시네요. 지금 채택이 잘 안 다신다는데 그렇게 채택 되게 적으시진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글들 읽으면. 네. 최강의 영화음악 통해서 영화도 많이 모르고 음악도 모르는데 이렇게 배워가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하시고 알아가시는 게 또 재밌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화목하신 모습도 보기 좋고 우리 레인보우 게시판에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어플 레인보우 까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대화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이시면 됩니다. 초이스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수수꽃다리님 응답하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곡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833님, 주말에 리틀리 스콧 감독 신작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을 보고 왔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화 속의 대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

슬프게 다가왔던 영화. 와, 보고 싶다. 네. 해피다님. 아, 여러분, 또 영화 보신 거 있으면 많이들 알려주세요. 저희 피디님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영화를 6편을 보셨대요. 너무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런 시기이신 것 같다고. 뭔가 문화나 뭔가 이렇게 감성이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시기가 있잖아요. 쏙쏙 잘 들어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고. 네. 가을이죠? 책 읽기 좋은 계절 맞죠? 독서의 계절. 그러니까 문화를 받아들이기 좋은 계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피다님, 네. 월요일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녀딸 보러 30분 거리에 사는 아들 집에 아기 보러 가는데, 무더운 여름, 아무 일 없이 잘 넘기라 했는데,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려 아기에게 옮을까봐 못 가고 남편 혼자 보냈더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기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잘볼수 있겠죠? 며느리 도와주고픈 마음에 시작은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시면서, 네, 건강해서 손녀 볼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행복한 할머니랍니다. 할머니 되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아기 너무 보고 싶죠? 하루만 안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뭐 남의 아기, 청취자 아기, 뭐다 아기 너무 보고 싶어요. 보지 못한 아기도 보고 싶어요. 어제 심지어 네일 아트를 받으러 갔는데 네일 아트 선생님이 아직 임신 준비 중이세요. 근데 그 아이도 보고 싶어요. 아직 생명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서 빨리 보자, 아이야. 네. 아까 그 4833님이 그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여자 주인공이 음악을 너무 듣고 싶다고 할때 깜짝 선물처럼 헤드셋으로 들려줬던 음악이 있대요 하면서 신청하셨어요. 우리 그거 들어볼까요?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중에서 호지어 Like Real People Do.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가사님, 꺄울 라디오 헤드, 그러니까요. 라디오 헤드까지 이러기에요? 누구한테? 저희한테. 네, 참 좋죠? 바로 이어지는 라디오 헤드의 하이엔드라이까지. 오늘 날씨와 뭔가 찰떡이네요? 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곽태우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호지어의 Like Real People Do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캬, 오지은님. 네, 청취자 오지은님, 가수 오지은님 말고. 네. 오지은님, 저 이상해요. 텔레파시 완전 통했어요. 저 오지은님이 우리 레인보우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 취향을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라디오 헤드 이쯤 오늘 선곡쯤 첫 곡부터 어딘가에 캬 하실 거라는 제 느낌이 있었어요. 오, 근데 캬 하셨네. 신기하다. 나 어떡하지? 저 어떡하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운전 중이라 듣기만 하는데 강디 너무 웃김요. 제가요? 봄비님, 왜 제가 웃기죠? 희한하네. 문전형 도토리님, 피디님 영화 뭐 보셨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6개 다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맷 데이먼, 디카프리오까지는 생각나요. 리틀리 스콧 감독, 아니 아 누구 거를 쭉 봤다 한 것 같은데. 키친이 뷰캔 제가 얘기해서 보셨다고 하셨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거를 쭉 봤다고 하셨어요. 네, 이 정도면 되셨을까요? 네. 미리네님, 강디님 레인보우 물음표 때문에 구독 설정돼서 늘 자동으로 듣방하네요. 그렇게 설정이 되셨군요. 11시 되면 바로 시작되는군요. 이 시간에 늘 참여까지는 어려워서 그냥 듣방으로. 미리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영음님들도 하셨네요. 이런 인기척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신청곡도 해주셨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틀어드릴게요. 지금 다음 곡이 이미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신청곡 띄워드릴 텐데 0452님 오늘 이사가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살던 작은 집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든 집을 떠나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둘에서 셋으로 떠나는, 오 정말요? 축하해요. 이삿길. 이제 막 5개월이 된 저희 공주님. 저는 늘 뭐 하나같이 씩씩하고 용감하게 크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가 나올 거예요. 태교가 뭐 하나네요. 그래서 신청곡은 모아나 OST 중 한 곡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집에서 더욱 좋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저희 가족에게 힘 한가득 부탁드려요.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셔서, 네, 화답으로 모아나 중에서 아울리 크라발호의 How Far I Go 띄워드리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림에서 프리미엄 누룽지와 현미새우즙 세트, 올바요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나는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움직이는 지구님, 안녕하세요. 생방송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문광주입니다. 아, 성함이 광주 지역 이름이네요. 문광주님 신청곡을 오늘 끝곡으로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중에서 김대명 가을우체국 앞에서 띄우겠습니다.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계절의 열기가 비에 씻겨 내려가듯이 어수선했던 마음도 내려놓기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부터 버리고 꼭 해야 할 일 몇 개만 정해보시죠. 또 갑작스러운 소나기처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이것도 오늘의 날씨라고 생각하고요. 고마웠던 일, 잘 견뎌냈던 일을 떠올리면서 아쉬웠던 일은 굳이 붙잡지 말고 8월과 함께 인사하면 어떨까요? 올해가 벌써 8달이 지나갔다는 조급함은 갖지 말고요. 남은 4달을 뭘로 채울지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비가 그치면 새로운 계절이 오듯이 9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쉬고 안부 한마디 건네면서 평범하고 편안하게 8월을 배웅해야겠죠. 계절의 교차로에서 발걸음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에 첫 곡으로 로만 홉슈테더의 현악 4중주 F장주 세레나데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를 이무지치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8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은 어떤 아침을 맞고 계실까요? 처음과 끝은 기분이 좀 남다르죠. 더위가 조금씩 사라지는 건 좋은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건 아쉽고, 오늘은 많은 걸 하려 하기보다는 꼭 해야 할 일 한두 가지만 정해보시죠. 지난 8월에 잘했던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보낸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Dream a Little Dream, 핑크 마틴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딱따구리님께서 안녕하세요. 달리기 하며 들어야 하는데 운동복 다 입고 나갔더니 비가 오기 시작해서 쉬며 듣고 있는 아침입니다. 가끔은 운동 나가기 싫어 비 오길 바라는데 또 막상 비가 오면 나가고 싶어 하늘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크크. 박스타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 스튜디오 부스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은 비가 이렇게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 쓰시면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보이고요. 근데 그 비 오는 날 걷거나 이렇게 살짝 뛰는 거 이것도 굉장히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딱따구리님. 그냥 한번 운동복 입으신 김에 나가보시죠. 괜찮으실 겁니다. 네. 1811님께서 박원영 배우님 총 30일의 공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많은 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만큼 매 회차 소중한 공연이었어요. 머물러 있지 않고 언제나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배우님의 에너지를 느끼며 늘 많은 것을 얻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4개월을 보냈고 목요일까지도 행복할 예정입니다. 좋은 공연, 좋은 순간들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30일에 모든 무대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1812님. 네, 저 어저께 제가 그동안 했던 연극이 총 막공이 끝났습니다. 어제 그 이 공연에 참여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마지막 파티를 했는데요. 참 즐겁고 막 감동적이고 우리 같이 한 친구들도 어린 친구들 이렇게 울먹이고 오랜만에 참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입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계정 주소는 아당 CBS, ADANG CBS이고요. 프로그램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음악 들으시죠.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단조 오프스 넘버 64번 중 2악장 안단테, 마리아 바흐만의 바이올린, 리보르 페시크 지휘의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죠.

리버크 패셔크주의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는 일요일 밤, 혹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나만의 의식이 있다. 이름하여 올해는 10kg 감량, 건강한 나로 거듭나자. 스마트폰에 체중관리 앱을 열어 지난 한 주를 돌아본다. 금요일 퇴근길에 먹은 치킨, 토요일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무의식 중에 비워낸 감자칩 두 봉지, 일요일 늦잠을 잔 뒤 배달시킨 짜장면과 탕수육까지 그 흔적은 몸무게라는 정직한 숫자로 남아있다. 진짜 내일부터는 독하게 살아야지. 아침은 닭가슴살 샐러드, 점심은 밥 반 공기,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 퇴근 후에는 무조건 헬스장이다. 월요일 아침에 나는 누구보다 비장하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 준비해둔 닭가슴살과 샐러드를 먹는다. 맛은 없지만 몸이 정화되는 듯한 기분에 스스로 뿌듯해진다. 이번만큼은 정말 성공할 것만 같다. 동료들의 점심 약속을 정중히 거절하고 밥은 반 공기만 먹는다. 오후가 되어도 믹스커피나 간식 대신 물만 마신다. 퇴근하며 속으로 중얼거린다. 거봐, 하면 되잖아. 다이어트는 결국 정신력이야.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다. 월요일 저녁,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다. 계획대로라면 헬스장으로 가야 하지만 운동하러 갈아 신을 힘조차 없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집에서 홈트레이닝만 하자. 작은 타협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집에 들어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화면에는 피자와 치킨, 떡볶이 영상이 끝없이 이어진다. 월요일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 결과는 늘 같다. 배달 앱을 열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끝난다. 떡볶이와 튀김을 먹는 동안에는 하루의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다. 하지만 빈 그릇을 바라보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죄책감만 남는다. 월요일 아침의 결심은 하루도 채 버티지 못한다. 화요일에는 이미 망했으니 내일부터 하자고 생각하고, 수요일에는 포기하고, 금요일에는 주말이라는 핑계로 다시 폭식한다. 그리고 일요일 밤 체중계 위에서 또다시 다짐한다. 우리는 다이어트에 실패할 때마다 자신의 의지력과 정신력을 탓한다. 하지만 세계적인 뇌과학자 러셀 폴드랙은 습관의 알고리즘에서 습관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작동 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월요일 밤 반복되는 폭식 역시 나약한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뇌가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심삼일과 폭식의 굴레를 영원히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일까? 러셀 폴드랙은 의외로 단순한 답을 제시한다. 의지력을 믿지 말고 환경을 바꿔라. 뇌는 언제나 가장 적은 에너지로 움직이려 한다. 따라서 나쁜 습관을 끊으려면 유혹을 참으려 애쓰기보다 그 행동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번거롭게 만들어야 한다. 좋은 습관은 시작하기 쉽도록 환경을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월요일 아침의 결심이 월요일 밤 무너졌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한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7번, 패트릭 갈로아의 플룻, 에마뉘엘 크리빈지위의 포르츠하임 남서독일 칸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작가 조주연의 책 마음버릇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오늘의 내용은 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웃음이 나서 간신히 참았습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고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 각자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이번엔 독하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의지가 약해진 나를 탓하게 되고, 근데 정말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자를 눈앞에 두지 않는 것처럼 유혹을 만날 기회 자체를 줄이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월요일에 이 거창한 결심보다 화요일에도 이어갈 수 있는 조금은 작은 선택일 텐데요. 자책 대신 환경을 바꾸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체중 감량을 해야겠죠. 0005님, 폭식하고 찌운 살 빼려고

운동하고 식단을 반복하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고 안 빼요. 어떻게 찌운 살들인데 식비에 들인 돈이 얼마인데 너무 아까워요. 맛있게 먹으면 다 단백질. 멋지신데요? 강력하신 분입니다. 망고 아빠님, 저도 수십 년째 다이어트 도전 중인데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다이어트 도전에 계속 성공하고 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겠다. 고영도님,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입니다. 이 말도 맞죠. 박하사탕님께서, 자신감을 위해서는 건강한 몸을 만들으라고 하고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좋은 습관과 루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저도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다정함도 체력에서 나온다고. 네, 많은 얘기들을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꽃같은 날들님 신청곡,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4악장 론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꽃 같은 날들님 신청곡 슈베르트 피아노 소나타 20번 A장조 4악장 론도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한 곡 더 들으시죠. 토스티의 가곡 이상 테너 호세 까레라스의 노래입니다.

토스티의 가곡 이상,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듣고 계십니다. 1부 끝곡으로 스탠리 마이어스 작곡의 영화 디어 헌터 중 카바티나,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 보내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부 첫 곡으로 김소월 씨, 조혜영 곡 못 잊어. 바리톤 김진추, 이지영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배우 박건영입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데이비드 E 지휘의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첼리스트 심준호의 협연으로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이 연주되죠. 9월 9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교회 음악 전문 합창단이죠. 칸티쿰 합창단의 공연에 초대합니다. 스칼라티의 스타바트 마테르, 로시니의 작은 장엄 미사를 노래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자 성당입니다. 아드리앙 페르숑 지휘의 부천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죠. 박혜지의 타악기 협연으로 웨트베시의 말하는 드럼을 연주합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의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에 초대합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0번, 11번, 15번, 18번을 들려드립니다.

알려주죠.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스트링 체인버 오케스트라 앙상블 밴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주영의 협연으로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습니다.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백암 아트홀입니다. 건반 위의 구도자, 피아니스트 백건우 리사이틀에 초대합니다. 데뷔 70주년 기념 무대로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3번, 20번, 브람스의 4개의 발라드를 연주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5번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드렁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4325님께서 주택가 사무실에서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꼬마가 어린이집 가는데 노란 비옷에 노란 장화를 신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엄마는 뒤에 있는 자전거 손잡이 잡고 아이 가방 메고 우산 쓰고 엄마 표정은 힘들어하는 모습, 아이는 신나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월요일 웃음으로 시작해요. 네, 이 모습이 정말 그려지네요. 아침 풍경 중에 하나죠. 어린이집 가는 아이와 같이 따라가는 엄마. 제노이드님께서 오늘 결혼 24주년인데 방금 알았어요. 언제 이렇게 늙은 거죠? 애 두 명이 입시생이라 너무 바빠서 그랬나 봐요. 나의 봄을

사수생과 고3. 올해는 원하는 학교에 꼭 가서 꿈을 펼쳐보자. 아, 사수생과 고3이 지금 한 집에 같이 있군요. 어떤 분위기일지 전 가늠이 안 되지만 화이팅입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저는 배우 박건영입니다.

뮤지컬 My Fair Lady 중에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 곡은 퍼플 오드리님 신청곡이었어요. 한 곡 또 이어서 들으실까요?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이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툴리오 세라핀 지휘의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벨리니의 오페라 노르마 중 정결한 여신이요.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툴리오 세라핀 지휘의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5847님께서 감기에는 쉬는 게 최고라고 해서 약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려 했는데 여기저기 보이는 집안일 때문에 쉬지 못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쉬고 싶다요. 그래도 아당 들으며 힘내서 집안일 할 수 있음이 감사해요. 감기 걸리셨군요. 이제 날씨가 오락가락하니까 주변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 옆에도 계시고요. 오늘은 하루 쉬시죠.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집안일은 사실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폴의 시칠리안느, 쥐단조, 엠마누엘 파우드의 플루트, 안나쿠 마리코의 하프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폴의 시칠리아나 G단조, 에마뉴엘 파우드의 플루트, 안나쿠 마리코의 하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스페셜 DJ, 저는 배우 박건영입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저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제가 30대 초반에 했던 작품 중에 뷰티풀 게임이라는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드리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대 감독님이 오늘 객석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을 테니까 놀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여쭤봤더니 시각장애인 관객 한 분이 오늘 공연을 보러 오시는데 그분의 안내견이라는 거예요. 공연 준비를 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만, 시각장애인이 공연을 보러 오셨다고? 그래서 공연 시작 전 배우들과 파이팅 콜을 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관객 한 분이 오셨답니다. 저는 정말 이분께 이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렇게 저희는 공연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난 그 안내견까지 감동시키고 싶다고 호기롭게 말하기도 했죠. 공연은 잘 마쳤지만 그 관객분과 안내견이 정말 만족하며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저를 좋아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저는 늘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저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에게 관심이 없거나 또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왜 그렇게 만족시키려 애썼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게 관심 없는 사람에게 애써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지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감동이라는 것은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제 마음에 들지 않게 마친 공연도 보신 분들에게는 좋았을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결국 감동은 제가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라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뷰티풀 게임 중 If This Is What We Are Fighting For 조시 워커의 노래였습니다. 어떠셨을까요? 저도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때 공연했던 게 생각이 이렇게 싹 나네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음악을 듣고 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는 이렇게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 문자 샵 9390 앞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음악 들으시죠. 스캇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스캇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이차크 펄만의 바이올린,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찬란한 그대에게 오늘 사연, 제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아, 옛날에는 왜 그렇게 참 의욕을 넘어선 이제 과욕 같은 거죠. 정말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근데 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다 쌓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날뛰어봐야 좋아해 주는 사람은 또 좋아해 주고 또 마음이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사람 마음이 또 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제 의지는 또 변하지 않고 이렇게 한결같이 계속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알아주셨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들꽃 연인님께서 감동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기도 하지만 연기하는 사람도 스스로를 감동시키도록 애쓰면 그 느낌이 관객에게도 감동으로 더 잘 전달되겠죠. 전 그 시각장애인이 큰 감동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강아지도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에릭 사티의 난 당신을 원해요. 카운터 테너 요시카즈 메라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 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임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오늘 마지막 곡으로 리스트의 헝가리 광시곡 중 15번 A단조 라코치 행진곡 랑랑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스페셜 DJ 배우 박건영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네 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픔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자기 땅에 소박한 집을 짓고 나무를 심고 꽃을 가꾸며 살게 하소서. 소중한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위로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비바람이 칠 때와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좀 있는 나 남 위해 정규환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올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크게 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마스터 코럴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예수 영광 버리사 김학남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후산납 장단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소망교회 성가대 찬양 함께 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9129번 87세신 어머님이 지난 주일에 입원하셨습니다. 갑자기 알게 된 췌장암이 폐로 전이됐다고 합니다. 아직은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계속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준비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안일 하시면서 울어도 못하네 즐겨 부르시던 모습 생각납니다. 보내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주님 앞에 부름받으시기 전까지 고통 없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 가족들과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울어도 못하네 축복의 사람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네팔의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분들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751번께서 조이포유 저녁재방송에서 실종된 한국인들 속히 발견돼 가족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시면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청해 주셨어요.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함께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모나리자님, 단잠 주심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심 또한 감사합니다. 또 하루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딸기님께서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두 남동생과 함께 간병을 번갈아가면서 하고 계시는군요. 또 남편에 대한 염려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또 간절한 마음님께서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두어 달 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지금도 경제적인 문제와 또 2년 전 협의 이혼하면서 아내와 아들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죄책감에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매일 반복된 하루가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고쳐주셔서 하루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구합니다. 샬롬 규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하루가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며 주님 가신 그 길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순종을 청해 주셨는데요. 이 곡은 신혜숙님께서도 청해 주셨던 찬양이죠. 송정미의 순종 준비했고요. 유동근님, 예수님만이 모든 이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로 시작이 되는 시편 40편 청해 주셨어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의 찬양으로 먼저 듣습니다.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0: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온누리 교회 주향한 성가대의 찬양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프레이즈 유니온의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어모키님께서 청해 주셨던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9월 1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제자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럽다라는 말은 스스로 그러하다, 즉 각자 자기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일찍이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리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그는 고백록 1장에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곧 인간이 머물러야 할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제자리를 벗어나 하나님 품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제자리에 있는 삶과 제자리를 떠난 삶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제자리를 떠난 인간은 생명의 고갈을 느끼며 두려워했고 외로움과 배고픔, 고통 속에서 미워하며 서로의 것을 빼앗으며 평화를 잃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만물의 창조 질서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게 하소서. 아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예수 따라가며 서울 바합창단이었습니다. 하얀 귤꽃님, 92년 9월 1일에 첫 딸을 낳았습니다. 정말 더웠던 날이었어요. 지금 큰딸은 결혼해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요즘 차 구입해서 출퇴근 운전하느라 애를 먹는데 안전하게 조심조심 운전하고 태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귀한 선물도 받기를 기도하며 생일 축하 신청곡 드립니다. 따님의 생일 함께 축하드립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날은 엄마가 또 축하받는 게 맞지 않나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지국의 찬양 청해 주셔서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심은 대로 거두리라님, 우리 큰아이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네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경외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축하드리면서 정말 말씀대로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이루어가시기를요. 꽃마리님, 오늘부터 이틀간 전국연합회 총회 있다고 성총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맡을 만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총회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아, 유리정은님께서는 토요일에 검사와 시술 잘 받고 괜찮았는데 어제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서 다시 병원으로 갑니다. 다시 시술로 괜찮아지길 기도합니다. 검사만 받으시는 줄 알았더니 그동안 검사에 또 시술까지 받으시는 과정이 있었나 봅니다. 유리정은님 건강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702번, 다가오는 가을은 풍성한 수확, 기특한 계절 맞이하세요.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사랑과 영혼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빨리 퇴원하게 기도해 주세요. 아,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KID 8773님, 주님께 지금 이 힘듦을 견딜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달리다 구음을 청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보내드리는 것 같네요. 전용대의 달리다 곰,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에서 황유리님 신청하신 CCM 찬양 마을의 곡 사랑하는 자녀들아 함께하죠.

2024년 8월 가자지구에서 3일 전 태어난 쌍둥이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있던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다. 그의 아파트가 폭격을 받아 아이들과 아내가 병원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은 인생의 눈도 뜨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현실이다. 오늘날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감은 인류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와 같다.

프란체스카 알바네세의 세상이 잠들 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침묵하는 우리를 누군가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이 세계에 있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베스퍼 합창단의 찬양으로 158장 찬송 보내드렸습니다. 김명수님께서 네팔의 모든 어려움 잘 견디도록 모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 청해 주셨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0: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3: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6: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부드럽다는 말, 결이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자 마음씨가 다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드란 착용감 그 자체로 배려가 되는 프리미엄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보드란과 함께 배미양이었어요.
2: 성인용 기저귀 보드란.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2: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1: 좋은 요리는 좋은 재료에서 시작되죠. MSG를 첨가하지 않은 국내 최초 코인 육수.

0: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 경민대학교.
2: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 경민대학교.
0: 취업에 강한 대학.
1: 경민대학교.
2: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겨.

0: 경인여자대학교 수시 1차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많은 지원 바랍니다. 경인여대.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화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 날의 양식을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딱 그날, 딱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죠.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의 걱정까지 미리 끌어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하루치씩 날마다 거두게 하신 데에는 다 그럴만한 뜻이 있지 않을까요? 내일의 염려는 잠시 내려놓고 오늘 허락된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 새롭게 시작된 9월은 우리가 그렇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 마누카 꿀!
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 뉴질랜드!
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 당연히 콤비타죠!
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 콤비타 마누카 꿀

0: 달달이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Good Music Station. CBS FM

What a friend, 죄짐 맡은 우리 구주,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비가 그만 와야 되는데 누워서 듣는 빗소리가 미나님 목소리만큼 듣기 좋아요. 다산소리님, 샬롬. 9월의 첫날 월삭 새벽 예배 드리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9월도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어여쁜 자연님, 천사 목사 아이디의 정성부님, 성숙의 달 9월, 알알이 익어가는 열매처럼 내가 충실한 열매가 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9월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9월의 첫날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제 무더위가 갈 것 같다가 안 가더니 비가 그칠 듯 하다가 그치질 않네요. 9월의 첫날 비 오는 아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이달도 무탈히 건강하게 조심히 평안히 잘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레인보우 앱 게시판에서 받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 샵 9390으로 오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Near the Cross, 예수 나를 위하여.

뜨겁고 힘든 8월을 건너왔습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달.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으나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찬송 들으며 다시 기운 냅니다. 감사한 아침. 배동땡님, 우리 사연 주신 청취자분 댁을 비롯하여 우리 다른 애청자분들 댁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히 뜨는 새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몸과 마음 편안하시라고 경제적으로도 더 윤택해진다면 좋겠죠. 글렌 캠벨의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었습니다. 비공개로 오셨는데 어제 접촉사고가 나서 아유아 새벽까지 마음이 심란해서 잠이 들지 못하다가 알람으로 이 프로그램 찬송을 접하게 되네요. 사실은 무서웠거든요. 잘잘못을 따지기엔 입장 차이가 있겠죠. 오늘 찬양 들으면서 또 미나님의 차분한 목소리 들으면서 제 마음도 몸도 진정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유, 어떤 상황이신지 잘 알죠. 저도 이제 한 20년 운전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두 번 다 이제 누군가가 다치지는 않는 정말 그런 정말 차와 차가 스치는 접촉사고였는데도 많이 복잡합니다. 딱 차가 닿는 순간 드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와 두 번째 드는 생각이 앞으로 복잡한 일들이 이어지겠다 거든요. 아무리 보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땐 0대 100, 상대의 과실이 100인 것 같아도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청취자분 우선은 많이 다치지 않으신 거죠. 그렇다면 다행인 거고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일들도 머리 복잡한 일 없이 잘 순탄하게 보험회사와 함께

잘 처리되면 좋겠고 잘 처리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달력을 한 장 넘겨 단순히 새 달이 시작됐구나가 아니라 이제 계절의 변화가 동반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위로가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서린 젠킨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듣고 나서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가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가을이란 계절은 왠지 모를 슬픔이 연상되기도 하는 계절이죠. 어린 시절 라디오를 들으며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쌓여있네. 이렇게 한탄하는 가사가 대단히 구슬픕니다. 외로운 산장 앞에 떨어져 뒹구는 단풍잎을 보면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노래한 것이죠. 그런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가을을 노래하는 이도 있습니다. 서정주님의 시에 송창식이 부른 푸르른 날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아름다운 가을에 느끼는 가슴 벅참과 설렘이 묻어납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는데. 단풍이 들고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람을 찾아보자는 뜻으로 읽히네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으니 나뒹구는 단풍잎 같은 신세가 됐다고 한탄하기보다 그리워하는 사람과 추억을 나누며 눈부시게 푸르른 가을을 만끽해보면 어떨까요? 모쪼록 여러분의 행복한 가을이길 빕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새신교회 김종구 목사님의 가을을 맞는 두 가지 마음.

시원한 설레임님 신청곡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앞에 흐른 곡은 마이 피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였습니다. 이창구님 파주 김포 쪽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하셨고요. 5037 문자 주신 분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자인 미나님에게 급히 제보합니다.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 쏟아지는 지역에 계신 분들 안전운전 하십시오. 예, 이렇게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있는 곳에 창밖이 어두워서 바깥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분들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조심히 아침 시작하세요. 이제 저도 마음이 이제 조급해질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 빨리 가려다가 2시간 늦을 일 생긴다. 어차피 빨리 가도 5분이다. 늦어도 5분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스스로 계속 생각하곤 합니다. 안양땡님의 사연에 여러분 귀 기울여 주세요. 네팔 홍수 피해 회사 직원의 가족입니다. 어제 귀국한 우리 아들 평온한 일상의 아침 맞이할 수 있어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고 실종되신 직원분들 얼른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대홍수가 일어난 네팔에 그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우리 직원분들이 계셨죠. 아, 우리 아드님도 그 회사군요. 기사를 통해 접해도 진짜 남일 같지 않잖아요. 내일 같잖아요. 근데 같은 회사 직원, 내 동료들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아드님도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무거울까요? 아직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우리 그 회사 실종자 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잠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애니메이션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아직은 여름과 가을이 공존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름에 지쳐있는 사이 계절의 시간은 성실히 흘러가고 있네요. 매해 9월 첫날은 이 노래를 선곡하게 되는 것 같아요. Try to remember. 조시 그로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정민아의 Amazing Grace 1부 여기까지입니다. 2부는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입니다.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정작 별거 아닌 얘기 나눌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짧은 인사조차 번거롭게 느껴지고 효율적인 것에 익숙해지면서 말에도 자꾸 쓸모를 따지게 되죠. 행동과학 연구에 따르면 그 쓸모없어 보이는 말들이 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해요. 스몰토크가 우리의 기분을 끌어올리고 사람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주치는 사람에게 괜히 먼저 말 걸어볼까요? 출근길에 만난 동료에게 안녕하세요. 단골 카페 사장님에게는 사장님 오늘 커피 진짜 맛있네요. 별거 아닌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9월의 첫인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0: Good morning, Judith.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오늘 첫 곡은 Earth, Wind & Fire의 September였고요. 엘도라도님이 오늘 이 노래 몇 번 들을까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아, 그렇죠. 9월의 첫날에는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과연 오늘 한동준의 FM 팝스에서 이 곡이 나올 것인가? 저녁 스케치 김용신님 프로그램에서 이 곡이 나올 것인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저는 나온다에 한 표.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들으신다에 한 표. 아, 진짜 궁금하네요. 내일 한 번 잘 기다려봤다가 내일 다시 얘기해봐요. 아, 우리 오프닝에서 가벼운 스몰 토크 얘기했는데요. 사실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커피 너무 맛있어요.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런 말들. 뭐 오래 걸리지도 않고 매일 하는 말이지만 먼저 건네는 사람 있으면 훨씬 분위기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주디스 여러분도 저한테 한마디 더 걸어주세요. 기다릴게요. 아는 척 많이 해줄게요. 어서 들어오세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6: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7: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지훈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6: 안녕하세요.
1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8: 완전 좋아요.
17: 연두링.

0: 수영 왕깡해병님? 아, 이게 뭔가요, 이거? 수영 왕깡해병님? 아, 늦은 나이에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참 신기하고 감사해요. 뿅 하고 나타나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뿅이라고 태명을 지어줬습니다. 아내와 뿅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 신청합니다. 제이슨 브라즈, 콜비 켈의 럭키 들으셨습니다. 아, 뿅이도 지금 듣고 있겠죠? 뿅이, 뿅아, 뿅이야. 이모도 너무 반갑고 감사하다.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있다가 엄마 아빠랑 만나자. 럭키 잘 들었지, 뿅이도? 그 전에 마룬5 메모리즈는 좋은 생각님이 들으시면서 내년 1월에 마룬5 내한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와, 그 브루노 말스도 온다고 하고 마룬5도 오고 확실히 해외 스타들이 한국 많이 좋아해요. 한국 관객 들의 떼창을 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K열풍이다 싶네요. 자,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요즘은 정말 맨날 비가 오는 것 같아요.
1: 네, 좀 살펴보니까요. 남부지방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된 걸 감안하면 어제까지 닷새째고요. 중부지방은 지난 주말부터 나흘째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통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무렵에 이렇게 여름철에 기세등등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점 수축하고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치 장마때처럼 다시 정체전선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전국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기 때문에 2차 장마 또 가을 장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정체전선은 동서로 길고 폭이 좁다 보니까 좁은 구역에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역별로 또 강우량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네, 가을 장마 언제까지 계속될지 진짜 쨍한 가을 하늘 너무 기다려지는데. 네, 날씨 전해주시죠.
1: 네, 9월의 첫날인 오늘도 일단 우산 챙기시라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아침 출근길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예상되는 비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에서는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으로는 다시 폭염특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춘천 27도, 청주 29도, 전주 32도, 대구 33도로 중부지방은 더위가 주춤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당분간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3.1도, 부산 26.6도, 광주 26도, 대구 24.6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8341님, 요즘 홍콩, 대만 청춘 영화가 자꾸 그리워지신대요. 중경상님의 이 곡을 여러 번 신청하셔서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대신 왕페이의 몽중인 전해드렸고요. 지기66님께서 단발머리의 왕페이가 양조위 집에 몰래 들어가서 우렁각시처럼 집을 청소하고 장난감 만지는 명장면의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던 노래입니다 하셨어요. 중경상님의 삽입곡인데요. 이 음악이 없으면 중경상님은 중경상님이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왕페이의 몽중인 8341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그 전에 스윗박스의 Life is Cool은 2949님 신청곡이었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9월의 첫날 함께하고 계세요. 유리님이 주디 오전 11시에 방송하다가 아침 방송에서 힘들지는 않나요? 하셨는데 아니요. 전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워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 좋냐면요. 이렇게 연두 집사님 같은 분이 사연을 보내주실 때 진짜 행복해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요. 이 방송을 들은 지 3일 차의 사연입니다. 뭔가 전체적인 음악 세계 분위기가 확 바뀐 느낌이에요. 퇴근 때 울리는 음악은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해주고 출근 때는 로또 당첨된 듯한 기분 업 시켜주는 방송. 아 좋네 하면서 듣기만 해도 될 일을 제가 회원 가입을 다 하고 글을 쓰네요. 레인보우 늘 들었지만 지금처럼 이런 감정은 처음이거든요. 감사하고요.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연두 집사님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6월에 개편을 했거든요.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목소리도 전해주시고 불만의 마음도 표현해 주시고

쓴소리도 주시고 그런 주디스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다 애정이고 사랑이니까 저희 제작진이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좀 서운한 마음 달래드리고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 손명회 PD와 박현주 작가가 요 근 몇 달간 흰머리가 거의 반백이 되었어. 반백 머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맞춰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밤새워서 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연두집사님처럼 좋다. 너무 잘 바뀐 것 같다. 라는 의견 주시면 그 흰머리가 살짝 까매지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이 납니다. 감사드려요, 연두집사님. 그리고 또 출근 윤주, 퇴근 용신으로 세트로 묶어주셔서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아나운서부의 선배님이시거든요. 용신 선배님과 이렇게 같이 세트로 묶여서 출근 윤주, 퇴근 용신 이렇게 불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7시 31분 지나고 있고요. 체계바라님께서 아내 홍봉민님의 생일이라고 축하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아델, Someone Like You.

0: 출근해서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1: 감사합니다, 루시님. 원 리퍼블릭의 런은 5023님 신청곡이었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이맘때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아껴둔 옷을 꺼내 입듯 이 계절이 오면 꼭 꺼내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든요. 오늘을 위한 맞춤 선곡,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입니다. 갑자기 찬바람 불어오면 좀 아쉬워요.

추울 것 같아서 그 전에 이 노래 꼭 들어야겠더라고요. 뜨겁고 길었던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는 게 요즘 느껴지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언제나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인데요. 우리 주디스는 분명 멋지게 쿨하게 이 여름을 보내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름의 온기가 남아있는 9월의 첫날, 이 여름이 다가기 전에 꼭 들어야 할 노래,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주디의 코디송은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마녀비아님이 잔패는 아침부터 쓰러집니다. 푸딩푸딩님, 최애 가수곡을 출근길에 들으니 너무 좋아요. 송태평님도 잔나비 열광해 주셨고요. 주디스의 코디송은 윤건의 가을에 만나. 0656님, 뜨거운 여름밤은 제발 이제 떠나보내고 선선한 가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코디송 보냅니다 하셨고요. 천생연분님도 매일 코디송 보내주시는데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역시 윤건의 가을에 만나 보내주셔서 천생연분님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6867님도 생각만 하고 있던 곡이 나와서 일심동체 느낌이라고. 이렇게 코디송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만히 귀 기울여서 듣다가 좋아해 주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벼락시켓님은 가을에 만나 들으면은 꼭 제가 계절마다 하는 동네 여행 같아요. 오륙도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달맞이도 하고. 그쵸. 요 가을에 만나에 이런 가사들이 이렇게 싹 나오죠. 아, 가을 여행할 생각하니까 왠지 또 좀 설레네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북대학교
2: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딸 혹시 황진우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익수 황진한.
9: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10: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9: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11: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13: 노무법인 폐
12: 1544-7575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 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 규영님, 부산은 맑음, 오늘도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에어서플라이의 Every Woman in the World 신청하셨고요. 정민호님도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곡으로 1부 마무리하고요. 주디스 여러분과 함께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2: 경복!
1: 잠재력을 전문가로
2: 경복!
1: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콕.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전북에서 70대와 60대 남성 두 명이 실종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팔에서 정부 신속대응팀이 드론까지 동원해 육로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홍수 사망자는 955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500명에 이릅니다. 한편 건물 잔해에 갇혔던 5살 소녀가 약 60시간 만에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재개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말랑이와 왁부볼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의 최고 16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 66명을 대상으로 15분간 강아지 영상을 보여준 결과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불안감도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가 SNS에 올린 자필 편지를 통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편지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더 이상 낼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는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충남 서해안은 많은 비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와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퀸의 라디오 가가 1585님 신청곡이었고요. 6886님도 지난 주말에 신청해 주셨던 노래 9월 1일 화요일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는 사실 뭐 가을 노래는 아니잖아요. 근데 9월의 첫날 들으니까 왠지 그냥 가을 노래 같네요. 9월에는 라디오를 들어라. 가을에는 라디오가 정답이다. 뭐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 자, 뉴스콕에 이어지는 오늘의 퀴즈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직장인 66명을 대상으로 특정 동물이 등장하는 영상을 15분간 시청하게 한 결과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대요. 특히 큰 눈과 둥근 얼굴 등 사람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베이비 스키마 특징이 주목받았습니다. 이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시청한 영상에 등장한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판다, 2번 강아지. 정답과 함께 주디스 여러분은 어떠신지 이 동물 영상이나 사진 보는 거 좋아하시는지 보내주세요.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2: 마누카 꿀!
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2: 뉴질랜드!
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2: 당연히 콤비타죠!
3: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4: 콤비타 마누카 꿀.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0: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이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안녕하세요. 몰도바 출신 한국인 조마리아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몰도바에서 OCC 선물 상자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 상자, 여러분도 직접 만들어 보세요. OCC 선물 상자를 검색해 보세요.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김현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아이유 피처링 김창완, 너의 의미, 강.

그 가수 이름에도 제목에도 강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아까지만 하면 강아까지만 하면 이보다 더한 힌트는 없었겠죠? 오늘의 정답은 2번 강아지였습니다. 강아지가 등장하는 영상을 15분간 시청한 직장인들이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불안과 부정적인 기분도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혹시 직장에서 뭔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다 하면 몰래 화장실 가서 강아지 영상 좀 보셔도 좋지 않나? 않겠나? 싶네요. 9061님, 우리 강아지 산책 때 사람들 표정의 변화를 보는 게 참 즐거워요. 다들 스윗해지거든요. 아, 그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모르는 분이랑 눈이 마주치면 막 환하게 웃진 않잖아요. 근데 강아지랑 마주치면 몸도 마음도 표정도 무장해제 되는 것 같아요. 6774님, 남편과 아이들은 강아지 입양하자고 하는데 친정엄마랑 사는 저는 생명을 입양해서 케어하는 부담감에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연구 결과를 들으니까 데려오고 싶기도 하네요.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남편분과 아이들이 모두 원해도 결국 데려오면 뒷바라지는 누구 몫이다? 6774님 몫이 됩니다. 물론 너무 사랑스럽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피님, 30여 년 동안 강쥐 4마리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푸들만 남았어요. 무지개 다리 건너간 럭키토비 해피 보고 싶다. 8229님, 강아지는 사춘기도 잠시나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특효약이에요. 만병통치약이죠. 아, 그쵸. 사춘기 특효약, 강아지. 이거 너무 맞죠? 아는척님, 그래서 다들 손주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강아지, 우리 강아지, 좀 더 예쁘면 우리 똥강아지 하시죠. 할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 이렇게 다섯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8시 22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듣고 계세요. 마마스 앤 파파스 캘리포니아 드리밍 3193님과 함께 들을게요.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 그 전에 사브리나 카펜터의 에스프레소는 9337님 신청곡이었고요. 로네츠 Be My Baby 0494님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8시 34분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9월의 첫날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신혜숙님 그 영화 오디세이에도 20년 된 강아지가 나온다고 그때 많이 우셨다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곰순이도 20년 살다 갔거든요. 그 아르고스였죠. 그 강아지 오디세이의 강아지 아르고스 화장시키는 장면에서 울컥했습니다. 오디세이도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강아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20년 동안 기다렸던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걸 보고 마지막으로 꼬리를 흔들고 숨을 거두는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울컥했던 장면 오늘 퀴즈콕 강아지 들으시고 떠올려주셨네요. 그나저나 영화 오디세이는 벌써 900만 명 관객 수를 넘었대요.

정말 인기가 대단합니다. 대작은 대작이에요. 아, 댄싱 퀸님은 여기는 경남 김해인데 햇빛 쨍쨍한 아침입니다. 바다 언니 듣고 있제? 내가 소개해준 레인보우 듣고 있제? 바다 언니 듣고 계신가요? 댄싱 퀸님이 사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댄싱 퀸님. 괴산의 조정훈님도 늘 열심히 CBS 듣는데요. 한 달 전부터는 제가 아는 동생도 아침이면 주디 광팬이 됐습니다. 제가 소개했거든요.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는 김밥을 사주고 갔어요. 병우가 괴산 중원대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병욱이 김밥 잘 먹을게 하셨네요. 아, 이렇게 서로 또 소개해 주시면서 좋은 거 함께 나눠주시는 주디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두 분 커피 쿠폰 드릴게요. 5009님 신청하셨어요. 청아 크리스토퍼 배드보이.

찰리푸스 하울롱 들으셨어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파는 곰돌이님이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영화 스포인가요? 하셨는데 아까 그 아르고스 이야기 오디세이 그거 스포 아니에요. 그거 되게 뭉클한 장면이긴 한데 어떤 결정적인 한 장면 아닙니다. 그냥 강아지 이야기였는데 아 괜히 했나 싶기도 하네요. 스포는 아닙니다. 1755님 그대와 여는 아침 30년 출근길 애청자입니다. 지난번 바지락 자작나무의 교훈을 우리 반 2학기 매일의 이름짓기 프로젝트로 실천하고 있는데요. 일주일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등교길에 오늘은 어떤 이름으로 생활할까 생각하면서 온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고 결심하게 하는 그 순간이 매우 소중하고 귀해요. 그 순간들이 모여서 또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들 테니까요. 저도 아침부터 출근하면서 어떤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발표할까 고민되고 그에 맞는 하루를 보내고자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반 일명 바지락 자작나무 프로젝트 남은 교직 생활 꾸준히 실천해 볼 예정입니다. 우리 1755님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언젠가 한번 오프닝에서 자작나무는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나서 자작나무, 바지락은 이렇게 씻을 때 바지락바지락 소리가 나서 바지락.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가 또 그 하루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오프닝 멘트 전해드렸거든요. 1755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이렇게 또 학교에서 적용하시고 실천하고 계세요. 이 모든 공을 박현주 작가에게 돌립니다. 우리 박현주 작가 하얘졌던 머리가 다시 또 조금 까매질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멋지게 방송 내용보다 더 멋지게 삶에서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1755님. 1755님 신청곡이에요. 샤니아 트웨인 You are still the one. When I first saw you.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1: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2: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펼치세요. 입학문의 0428283222.
0: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 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 위 특급 호텔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이따가 한동준의 FM팝스의 세프템버 나오는지 꼭 들어주세요. 화요일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손명회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윤주였고요. 이소라 슈가의 신청곡 산타님과 함께 들으면서 그대와 여는 아침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안녕하세요. 홍티라운지 대표 홍승현입니다. 복잡한 신탁 공매 홍티라운지가 쉽게 풀어드립니다. 금융을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부동산 매수 기회를 제공합니다. 홍티라운지는 신탁 NPL을 활용해 더 유리한 거래 조건까지 이끌어냅니다. 지금 홍티라운지를 검색하세요.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영동 하우징.
6: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7: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 하우징.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0: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3: 집에서 홈픽해.
14: 홈픽.
1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3: 지금 홈픽해.
14: 홈픽.
13: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4: 홈픽.
13: 홈픽.
15: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9월의 첫날 아침, 달력 한 장을 넘겼을 뿐인데 새로운 길이 시작된 기분입니다. 돌이켜보면 8월에도 참 많은 길을 걸었죠. 그렇게 걸어온 발자취는 지나간 자리에 남는 흔적이며 지나온 시간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한 달이란 시간은 수많은 발자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돌아보면 특별할 것 없던 하루도 그런 흔적 덕분에 그땐 몰랐던 마음과 풍경까지 함께 남아 있습니다.